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죠.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 겁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고요.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참된 기쁨인 거죠.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우리 뜨란 가족들 많이 계시겠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또 있을 때,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평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진리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해즈윌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일한 길.

희재율의 유일한 길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청을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게 경청입니다. 네. 한 시간 정도는 괜찮다. 근데 2시간 지나고 더는 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또 알게 될 때가 있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요. 네, 또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요.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길입니다. 길. 앞에서 유일한 길, 예수라는 찬양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네모 길, 앞에 빈칸을 채워서 땡땡땡 뭐 어떤 단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기쁨의 길, 복된 걸음의 길, 어떤 길을 여러분은 걷고 계시는지 또 걷고 싶으신지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길이한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6181번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2667번이 1등이시군요. 일하다가 비가 와서 쉬는 중에 다시 한번 1등을 노려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9시, 정각, 그쵸. 땡땡땡 하고 26초 때 들어오셨어요. 1등으로 들어오셔서, 와,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네요. 좀 두근두근 오늘은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설렘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3289번님께서요.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곡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우리 이곳 포항과 경주, 가천권 지역은 정말 며칠 동안 날씨가 참 가을인가 할 만큼 비도 좀 내렸고요. 그리고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아, 너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여름인가? 네, 이제 장마가 오려나? 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앱으로 성취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도나 다른 윗지방에서는 맑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더워요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 날씨도 한번 상황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3289번님 경주 애청자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0: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 아멘. 제이어스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923번님께서요. 주님의 은혜로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자명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화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석규 목사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저희가 다음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 이 찬양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또 살아나고요. 더욱더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667번님께서도 저는 요즘에 찬송의 길, 기쁨의 길, 감격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먹지 않아도요, 배부르고 짧은 시간 잠에도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보다는 웃음기가 많은 것 같고요. 감사, 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와, 그러시군요. 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찬송의 길, 기쁨, 감격의 길. 또 많은 분들에게 그 기쁨을 전파해 줄 수 있는 266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 이 한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 걷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289번님은 예수의 길, 네, 걷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6182번님은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걷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인천 날씨는 바람이 불고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포항도 그렇습니다. 네, 바람이 좀 불고요. 정말 시원하고 선선한 그런 하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100번님께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곡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595번님 길 하셨어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오직 한 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먼저 김석규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 땡땡이라는 곡이에요. 주는 길이요 진리 두 글자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시옷과 미음입니다. 시옷, 미음. 그 저희 극동방송 그 클로징 멘트 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땡땡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답이 있네요. 자, 시옥과 미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꼭 뭐 힌트가 아니어도 주는 길이요 진리 땡땡 네 아시죠? 맞습니다. 정답도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72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길 출첵합니다.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밭길이라도요. 인내하고 즐거움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와, 그 길을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우리 1072번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정답들 계속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여러분들의 퀴즈, 네, 정답 기다리면서요.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 땡땡이라는 찬양 함께 나눌게요.

0: 나무에는 주는 길이요 진리 땡땡이라는 찬양 들려드렸고요. 초성인트는 시옥과 미음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아,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땡땡 되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5724번님 보내주셨고요. 3100번님은 시옥과 미음. 많은 게 있네요. 사명, 사모, 상무, 시민, 소명, 사망.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요. 많은 시옥과 미음 중에서 이거는 정답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시옥과 미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정답은 이겁니다.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찬양을 안 들어도 문제만 듣고도요, 정답은 알것 같네요. 라고요. 두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찬양, 제목, 정답과 함께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0: 포항 시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드란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돌발 사냥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주는 기리오 진리 생명이 정답이었어요. 아, 막차 탑니다. 정답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시옥과 미음 당연히 소망도 되지만 정답은 생명이었습니다. 아쉽네요. 네, 막차를 타셨는데 안타깝게도 네, 타지를 못하셨어요. 자, 문의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9052번님 그리고 3544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나누죠.
2: 6월 26일 언제나 지금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험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때 옵니다. 이러한 때 당신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번에는 놓쳤네요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헌신의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고린도후서 6장 5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

5장 10절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

네, 사랑의 드라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서는요, 대금 연주하는 이남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도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주의 은혜라 김대환 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상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철학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안에도 나름 진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은 사실은 가볍지 않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 평정에 이르려고 애쓴다고 해서 참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식 행복 추구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내면을 수련하고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자기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마음이 조금 산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마음을 잠시 안정시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은 바로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어떤 쇠사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은 그 행복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똑같은 얘기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행복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욕망을 억누르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이 곧 네 행복이다. 즉 나의 욕망에 제한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합니까?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면 행복합니까?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면 행복합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해서 시원한 것 같지만 내일은 그 선택 때문에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욕망을 따라가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욕망이 나를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것과 영원히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통제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이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땅입니다. 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발로 물을 대며 밭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식 삶은 내가 붙잡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통제해야 안심하는 삶이라면 약속의 땅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애굽식 삶에 익숙합니까? 내가 다 알아야 안심하고 내가 다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다 통제

0: 억제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초조해지죠. 그런데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또 수고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내 손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는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은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복된 이유는 땅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 손에 모든 것을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붙들려 있음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기술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잠시 안정시키는 명상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복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산과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염려도 있습니다. 응답도 있지만 기다림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지만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2428-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뜰한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이들아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뜰한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대금을 연주하는 이남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한 아침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방송 저희 사랑이들한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1: 네. 몇 번 했지 싶은데요.
0: 아, 하셨어요? 네.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라이브로 연주하는 건 처음이시죠?
1: 네.
0: 네. 어떠세요? 뭐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1: 긴장되죠. 급 없이 왔습니다. 지사장님 탓이에요.
0: 근데 전혀 뭐 편하게 보이셔가지고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1: 네.
0: 네. 목사님 마이크 앞에 좀 더 가까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뜰한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은퇴한 이남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사모님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남재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0: 네. 성함이?
2: 오인수입니다.
0: 오인수 사모님. 저랑 이름 좀 비슷하시네요. 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소녀처럼 아름다우세요, 사모님?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2: 아이고.
0: 아, 옆에서 우리 사시는 목사님 어떠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맑고 깨끗하셨나요?
1: 이제 그 대외용과
0: 네네.
1: 대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0: 지금 대외용인가요?
1: 네, 대외. 네.
0: 큰일 나셨네. 집에 가시면 목사님 잘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사모님을 가끔 뵙지만 정말 소녀 같으시고 오늘도 정말 소녀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대외적인 활동도 그렇고요.
1: 이제 제가 대금을 잘 못 보니까
0: 네.
1: 집사람하고 같이

0: 찬양을 해야
1: 네.
0: 이게 보완이 돼가지고 늘 찬양할 때는 같이 다닙니다.
1: 아.
0: 최근에 몇몇 교회도 다 같이 가서 했어요.
1: 네.
0: 저를 부르면 조건이 같이 가야
1: 같이 가야 돼.
0: 되는 거예요. 네.
1: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같이 다니시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찬양 참 잘하시더라고요.
0: 아마도 잘할 겁니다.
1: 네. 아니, 어떠세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옆에서 대금 연주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2: 네.
1: 네. 잘하시죠?
2: 제가 볼땐 잘해요.
1: 잘해요.
0: 이것도
1: 대회요.
0: 대내용이 집에서는 늘 못한다.
1: 아, 근데 사실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입니다. 네, 다른 분보다. 네, 인정을 해주셨고, 어떻게 오늘 방송 출연하시는 거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알리셨는지 모르겠어요.
0: 기억이 없어요. 안
1: 기억이
0: 알려.
1: 안 알리셨나요?
0: 네.
1: 네. 괜찮습니다. 오늘 또 뜰한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신기태님, 와, 대외용과 대내용, 목사님, 재치 있는 답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셨고요. 19231번님께서도요, 정수 PD님 라디오 매주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남기님께서 할렐루야 같이 해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일까요? 조남기님?
0: 얼굴을 봐야 알지.
1: 잘 모르시겠죠?
0: 이름으로는 잘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래, 우리 뜨는 아마 애청자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정인수 PD님, 이남재 목사님, 이금재 목사님이라고. 이남재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남재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요. 홍중리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부부를 모시고 방송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예전에 부부 성악가를 모신 적은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대금 연주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럼 대금 연주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괜찮은가요?
1: 괜찮습니다. 네네. 편하게 하세요.
0: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서
1: 네.
0: 평생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가 악기고,
1: 네네.
0: 하나가 글 쓰는 거고,
1: 네.
0: 또 하나가 한문 공부하는 거였는데
1: 네.
0: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세요?
0: 네. 잘 못하지만.
1: 글도 쓰고 계시고요.
0: 네.
1: 한문 공부도 하고 계시고.
0: 네.
1: 네.
0: 그런 일기 쓰는 거죠.
1: 네. 아니, 그럼 대금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0: 아, 누군가 그 대금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1: 네.
0: 경주분인데 여성분이셨어요. 그러고는 근데 또 한문을 배우니까
1: 네.
0: 한문의 또그 여선생도 음악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에도 또 퉁소가 있잖아요.
1: 네.
0: 이게 또 대나무로 만든 악기니까. 그랬는데 경주에는 김동진유 대금으로
1: 네.
0: 연주해서 그 대통령상 받은 분이 계세요. 또 그분의 제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저 한동대 송성규 교수님이랑 며칠 계속 좀 배웠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지가 지금 20년
1: 20년
0: 넘었어요.
1: 넘으셨네요. 50, 딱 50대.
0: 네네.
1: 네네.
0: 그래도 잘 못합니다.
1: 아닙니다. 우선 악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금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0: 대금이 이렇게
1: 라디오니까.
0: 생겼어요. 네. 아, 이게 보인다고요?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어머. 그왜 물길 따라, 산길 따라.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
0: 근데 이제 이 대금이 대나무로 만든 건데
1: 네.
0: 별명이 있어요. 만파식적이라고. 옛날 책에 이름이 나와요.
1: 네.
0: 만 가지 파도를
1: 아.
0: 잔잔하게 하는 대나무 적자거든. 그래서
1: 네.
0: 만 가지 파도는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잔잔하게 하려고.
1: 네. 소리가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네요. 네.
0: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과도 대금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대외용이 아니고요, 목사님. 진짜요. 네.
0: 분석해 봐야 돼.
1: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스타일 자체가.
0: 주여.
1: 주여. 제가 너무 띄워드리나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와, 대금 소리 짝짝짝짝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9416번님께서는 이남재 목사님, 오인수 사모님

0: 님늘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셨습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50대가 딱 시작됐을 때 대금을 시작을 하셨고 또 배우셨고 지금 한 20년이 넘게 되셨는데
1: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0: 네.
1: 풀피리를 독학을 했어요.
0: 아, 맞아요. 목사님 지금 방금 풀피리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 풀피리는 이게 중학교
0: 맛보기를
1: 1학년 때
0: 한번
1: 소풍을
0: 내보여주세요.
1: 갔는데
0: 네.
1: 선생님이 그 정문에 입으로 불더라고. 그때부터 혼자 독학해 가지고.
0: 옛날에 저도 봤어요. 그 풀피리 보시는 분들 봤어요.
1: 네.
0: 소풍 가고 나면 이거 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1: 네.
0: 네네. 와.
1: 대한민국 풀필이 협회가 있더라고.
0: 네, 아,
1: 그 연주회
0: 진짜요?
1: 갔다 왔어요.
0: 네.
1: 지난 지난번.
0: 아니, 근데 이건 어떤 풀인가요? 들고 계시는 풀은?
1: 요거 스파필름이라고 하는
0: 네.
1: 그런 그 화초인데 주로 이제 저는 요거보다는 동백나무 새순이나 청물의 잎이나
0: 네네.
1: 또 그런 걸로 불면 소리가 고운데 요거는 이제 사시사철 집안에서 키우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1: 소리 한번
0: 지금,
1: 내볼까?
0: 좋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유튜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피리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남재 목사님의 풀피리 연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연주해 주시죠.
1: 연주해도 돼요?
0: 네, 좋습니다. 짧게 한번 해주세요.
1: 그 뭐야 그 해보지 섬지박이

0: 와, 아니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1: 이 고음이 잘 납니다.
0: 고음이 잘 나네요,
1: 네.
0: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까? 대금이랑 또
1: 이게
0: 다르네요.
1: 소풀이가 잘 됩니다.
0: 네. 우리 신기태님께서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의 목사님과 대금 엄청 어울리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금 연주하시는 우리 이남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어떠세요? 대금이라는 악기의 매력이 있다면, 혹시 어디에 또 매력이 있으셔서 쭉 지금까지 연주하고 계세요?
1: 첫 번째,
0: 네.
1: 악기가 단순해요.
0: 아.
1: 다른 뭐 반주기나 부속이 없이 딱이 악기 하나만 있으면
0: 네.
1: 간편하게 가지 다닐 수 있고, 언제라든지 그냥 뭐 어디서나, 단지 이제 혼자 있을 때 연주하기가
0: 네네.
1: 좋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고, 또 이게 대나무인데 사실은 기흥이에요. 이 대나무가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0: 네네.
1: 이건 두꺼운 게,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역스 이게 이 이걸 굽어진 걸 펴가지고, 요거는 이 대금은 그 경주에 계신 그 아까 그 그분
0: 이동
1: 아무리고 그저
0: 어.
1: 김동진 유로
0: 김동진
1: 네
0: 네네네.
1: 그이 대통령상 받은 분이 직접 만든
0: 와,
1: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가구가
0: 아, 네.
1: 이거더라고요.
0: 아니, 그럼 혹시 목사님이 대금 하시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악기 하는 자녀가 있나요?
1: 우리 딸이 성악이죠.
0: 아,
1: 네.
0: 그래요. 약간 좀 음악가 집안이시네요.
1: 음악가는 아닙니다.
0: 음악을
1: 우리 집
0: 좋아하는.
1: 사람은 악기는 한 일곱 개인데
0: 네.
1: 다 맛보기만 하고 있어요.
0: 아니, 그 우리 사모님도 다루시는 악기가 많이 있어요?
1: 피아노하고.
0: 사모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아니,
0: 취미로라도
2: 그냥,
0: 괜찮습니다. 네. 어떤 악기를 좀 연주하세요?
2: 그냥 조금 조금씩만 하는데,
0: 네.
2: 뭐, 이렇게, 바이올린, 크로마하프, 뭐, 피아노,
0: 피아노
1: 부르지는 마세요.
0: 네네 아. 부르지는 말고 그냥 여기까지 몇 가지
2: 네.
0: 와 아니 사모님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2: 그냥
0: 있으세요?
2: 좋아, 그냥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0: 아 음악을 하면은
2: 네.
0: 연주를 하면은
2: 네.
0: 그런 매력이 있군요.
2: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서
0: 네네
2: 그게 좋더라고요.
0: 와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연주할 때면은 그 모든 게 집중해서 그죠?
2: 기분이 좋죠.
0: 우리 목사님도 대금하실 때 행복하시죠?
1: 네, 아주 저로서는 만족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0: 네.
1: 갔다가 이제 한 30분 불고 왔죠.
0: 오늘 방송을 위해서 더 많이 부신 건가요?

0: 하여튼 적어도 한 이렇게 그 새벽기도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1: 네네.
0: 좀 그렇게 이제 부르고.
1: 좋습니다.
2: 그냥 늘 일상, 예.
1: 일상이군요. 항상 옆에
0: 그래서 저희
1: 끼고 다니는.
0: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맞고 나는 하나.
1: 네. 오늘 두분 특별히 모셨고.

찬양은 우리 오인수 사모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대금 연주는 우리 이남세 목사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와, 목사님께서 왜 사모님과 같이 다니는지 알것 같아요.
1: 알겠죠?
0: 진짜. 네. 굉장히 화모니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목소리 굉장히 맑고 고우세요. 네.
1: 고맙습니다.
0: 대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십니다. 네.
1: 그거 듣고 싶었어요.
0: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시고 지금 19231번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최고입니다라고요. 할렐루야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이도규님께서도요. 짝짝짝짝 찰떡 호흡입니다. 정말 멋져요라고 하시면서 할렐루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도겸이면 아는 분인데?
0: 아, 이도규님 아시는
1: 네.
0: 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또 방송님께서도 할렐루야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주님께서 좋아할 연주입니다라고 이도균님, 김우찬님께서도요. 목소리가 역대급이십니다. 덕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라고 하시면서 느낌표까지 찍어주셨네요.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남김님께서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시면 짝짝짝짝 박수 보내주셨어요. 네, 아니, 두 분이 굉장히 같이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연주도 다니시지만 어떠세요? 연습도 같이 하시고.
1: 네, 요즘
0: 네.
1: 저는 숲 해설가 공부를 하고
0: 아,
1: 이제 집사람은 유아 숲 지도사 공부를 하는데
0: 네.
1: 대구에 일주일에 4번씩

0: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1: 네.
0: 올라갈 때도 노래하고 내려올 때도 노래하고 차 안에서.
1: 같이,
0: 네.
1: 네. 지금 목사님 은퇴를
0: 네.
1: 하셨잖아요. 언제 은퇴하셨죠?
0: 작년에.
1: 작년에
0: 네.
1: 은퇴하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삶의 방향이라든가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좀딱 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0: 크게는요, 두 가지 좀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동네 가운데 살면 어떤 그 일이 일어날까? 마을에 예수 믿는
1: 네네.
0: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는 이제 책을 갖다 둘데 없어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하나 냈는데
1: 네.
0: 마침 영남신학대학에서 그 라이저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그게 그 보조금 사업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사무실이 이제 분원이 되고 해서 요즘도 매주 한번 마을 주민들을 모여가지고 돌봄 프로그램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포복지관하고 고독사 예방 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장포복지관에서 새마을 플러깅 뭐 휴지
1: 플러기 휴지
0: 휴지
1: 줍기.
0: 줍고 하는
1: 네.
0: 그런 것도 하면서 아치지 또그 뚜개
1: 네.
0: 꽃바도 가꾸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1: 네.
0: 그러면서 뭐또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예.
1: 이웃들과 함께 좀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네,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0: 네네. 그래 이제 그게 이게 통합복지 시대가 올해 3월 27일부터 열렸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교회하고 교회에서 작년 2025년 1월 27일부터 복지정책이 교회에서 아동 여성 장애우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됐어요. 지금까지 종교시설에서 안 됐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역할이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함께 좋은 열매를 결실을 할수 있다.
1: 네네.
0: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1: 거기도 대금도 같이 뭐 하시는 활동은 없으시고요?
0: 거기서는 이제 주로 그거보다는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양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1: 네네.
0: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으니까 드리빔 백합화를 보라고 했으니까
1: 네.
0: 수배설가나 유아수배설을 삼아서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줘가지고
1: 네.
0: 복음의 지평을 좀 넓혀가려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1: 목사님이 숲 해설가로 지금도 하고 계시고,
0: 자격증 따는
1: 자격증.
0: 이제 올 8월 달 되면 아마도 따게
1: 아,
0: 될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멋지십니다.
0: 네.
1: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유아 숲? 네.
2: 지도사.
1: 지도사.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유치원 선생님 같으세요. 어린이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원장 선생님 같은 느낌도 있고요. 목소리 굉장히 상냥하시잖아요.
0: 이야기 할머니 10년 했잖아요.
1: 아, 그래요. 역시 좀 다르시네요. 네. 되게 미소도 밝으시고, 아이들과 굉장히 소통도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모님? 아이들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하셨어요?
2: 그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환영해 하면서
1: 네.
2: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1: 네.
2: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길을 받아오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행복하고 늘그
1: 네네.
2: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소녀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동심의 그 세계와 같이.
0: 유치원 남자 아이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긴장했잖아요.
1: 그 정도로 따르는군요.
0: 자기 집에 가자고.
1: 같이 가자고. 아니,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놀아주세요, 사모님? 물론 책으로도 읽어주시겠지만, 네.
2: 이제 그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1: 네.
2: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1: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의 눈빛으로 잘 안아주고,
2: 이제
1: 네.
2: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면
1: 네.
2: 자기들 그 선생님들은 제지하는 게
1: 그렇죠. 뭐
2: 많잖아요.
1: 하지마, 하지마 많잖아요.
2: 네,
1: 네.
2: 그런데 그 이야기 할머니는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1: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0: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목소리신데, 6181번님께서 감동이 되어서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멋지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랑이 뜨란 아침 콘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금을 연주하는 이남재 목사님과 또 오인수 사모님, 네, 또 찬양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좀 다니시는 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물론 각자의 뭐또 사역들이 있으시겠지만.
1: 지금은 거의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많죠.
0: 많으시죠?
1: 네네.
0: 은퇴하시고 난
1: 은퇴하신
0: 이후.
1: 이후로
0: 네네.
1: 더더구나. 그래가지고 또.
2: 그래서 주위에서 껌딱지 이렇게.
0: 껌딱지. 사실 왜 껌딱지 신혼일 때 우리가 껌딱지 하잖아요. 은퇴에서도 껌딱지. 어머.
1: 좋은 친구고
0: 네네.
1: 없어서는 안될 존재니까.
0: 없어서는 안 돼.
1: 네.
0: 그런 아내시는군요. 아내.
1: 아이
0: 네.
1: 그.
0: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전에 어떤 남편이세요? 네, 이남재 목사님은.
2: 우선
0: 네.
2: 성실하고
0: 네. 괜찮습니다.
2: 아니들
0: 네.
2: 생각이 반듯해서
0: 네.
2: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늘 생각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
0: 네. 목사님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옆에서 들으니까.
2: 저는 늘
0: 네.
2: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1: 하지 마.
0: 목사님 귀를 좀 막으세요. 네. 사모님 얘기하세요. 네네.
1: 안 돼. 아니지, 그냥 우리 아버지를
0: 네.
1: 모시고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0: 아.
1: 9학년 2반이야.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늘 우리 집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저 고맙죠.
0: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1: 예.
0: 92 되셔 건강하신가요, 아버님은?
1: 아마 백수하실 것 같아요.
0: 와.
1: 식사도 저보다 많이 하시고.
0: 네네.
1: 네, 뭐 머리도 그냥 우리 프로그램 할때 참석하시는데
0: 네.
1: 그 옛날 흘러간 노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0: 네.
1: 외워서 부르기도
0: 와.
1: 대단하시.
0: 네네. 그렇게 또 우리 그런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버님, 세 식구가
1: 예스.
0: 같이
1: 네.
0: 살아계시군요. 어떠세요, 우리 사모님? 네, 아버님 모시고 계시는데 어떤 아버님이세요?
2: 그 아버님이 저를 효부로 만들고 계세요.
0: 네. 그렇군요.
2: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잘 싸워요.
0: 아, 그래요? 아니,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싸우세요, 그러면?
2: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아버님은
0: 아.
2: 좀 요런 건 하지 마시라고
0: 네네네. 굉장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시아버님께서도 우리 며느님을 또 의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들보다 더 어떨까요?
2: 하여튼 아버님이
0: 네.
1: 이거 잘못
2: 굉장히 이렇게
1: 보면 밥못 얻어 먹는다.
2: 아버님
0: 네.
2: 건강하시고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세요.
0: 네.
2: 그러셔서 이렇게 막 크게 응대하는데 가끔 제 눈에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자르는 그런 게 조금
0: 네네.
2: 섭섭해하실 거예요.
0: 근데 다들 아버님을 생각하셔서 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과수정원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할렐루야라고 하시면 들어오셨고요. 늘 본이 되어 주시는 또 믿음의 선배를 방송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라고요. 과수정원. 과수원 누구시?
1: 가수정은이라고 제가 아는 분인데
0: 네.
1: 이번에 목사님이신데 30대 목사님인데
0: 네.
1: 귀농귀촌 해가지고
0: 그래요.
1: 패션 후르츠 농장을 하고
0: 네네네.
1: 있어요. 3년째
0: 어디 계세요, 지금?
1: 그 기계
0: 아, 기계
1: 봉계
0: 포항에.
1: 예
0: 네네.
1: 봉계에서 그 결혼하자마자 또 그래가 목사님은 그 최근에 역사윤리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0: 네네.
1: 농사를 짓고 있어.
0: 와,
1: 네.
0: 네.
1: 그 가수정원, 네.
0: 훌륭하시네요. 네네.
1: 그 가시면 패션 누리츠 한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목사님 이름 대고 한번 가야 되겠네요. 기계, 봉계.
1: 예, 저 이름.

0: 되면 아마
1: 아.
0: 패션으로 한 잔.
1: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아,
1: 네.
0: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1: 네. 한번 또 모시고 싶네요. 어떤 분들이신지. 네.
0: 아마도 그분들이 이제 이 귀농귀촌해서 농사로 사람들을 만나서
1: 네.
0: 복음을 전하고
1: 어,
0: 싶다. 그래서
1: 귀한 분이시네요.
0: 주일날 그 비닐하우스에서 가나안 교인 몇분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1: 네.
0: 가나안 교인 아시죠?
1: 알죠. 안나가. 알고
0: 그분들 모여서
1: 있습니다.
0: 매주 거기서 예배 드리고
1: 네.
0: 그러고 있어요.
1: 네, 아, 참 귀하신 분이신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은 모셔서 한번 또 나누고
0: 아마도
1: 싶네요.
0: 네, 좋은 분들이세요.
1: 네. 정지훈님께서요. 대금을 보다 보니까요. 학창 시절에 단소를 회초리로 사용하시던 한문 선생님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대금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아니 학창 시절에 단소를 가지고 이렇게 또 회초리로 쓰시는 선생님이 계셨나 봐요.
0: 한문 선생이니까 이제.
1: 한문 선생님이시니까 오늘 목사님 뵈면 아마 그 선생님 생각나지 않으셨을까 정지훈님께서 네 그렇군요 맞아요.
0: 그 대금의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1: 아
0: 찬양의 은혜
1: 찬양에
0: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는 이유가
1: 아유 아닙니다
0: 같이
1: 지금
0: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1: 네 근데 우리 뭐 대금 소리도 와 대금 소리 너무 좋다고 육안의 파리번이도 보내주셨어요 대금과 찬양 와 너무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0: 고맙습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도규님께서요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는 가정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역에 늘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의 연주와 찬양을 좀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또한번더 듣고 싶은데 어떤 곡좀 들어볼까요?
0: 동요를
1: 동요요.
0: 모두 다
1: 다
0: 꽃이야.
1: 꽃이.
0: 모두 다
1: 모두 다 꽃이야.
0: 네. 그걸 한번 해볼까요?
1: 동요.
0: 네.
1: 와,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네.
0: 아까 약속한 대로.

0: 아멘. 어이, 아멘이 나오네, 동요인데. 아니,
1: 국악도 없는데,
0: 굉장히
1: 국악도 없는데,
0: 가사가
1: 목소리가.
0: 좋네요. 모두 다 꽃이야. 네. 아유, 다 꽃이십니다. 네. 아니, 사모님, 이 가사가 너무 좋네요.
2: 가사 좋죠?
0: 네네.
2: 가사가 좋아서.
0: 가사만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2: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0: 네,
1: 머리 휘어도 꽂히고
0: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찬양 같네요, 찬양.
1: 아, 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고, 다
1: 그렇죠.
0: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 큰 교회도 꽂히고
0: 네.
1: 작은 교회도 꽂히고.
0: 그럼요. 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참 은혜가 되고, 우리 또 사모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사랑스럽네요.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세워지고 계시네요. 네.

0: 사모님 목소리도 꽃이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남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정지훈님 마치 지금 숲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금 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은 마침 또 숲속에서 지금 근무 중이신가 봐요. 일하고 계신 마치 대금 소리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1: 제가 같이 공부하는 숲 해설가 몇 분에게는 오늘
0: 네.
1: 방송한다고 이야기했는데,
0: 네.
1: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고,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데는 아닌데,
0: 네.
1: 극동 방송에서 그런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분들인지.
0: 아, 그래요. 정지훈님은 사실 우리 애청자분 포항 침례교회
1: 아, 그러세요?
0: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또그 방송은 보고 듣고 계시는데 또 참여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일하는 중이셔서. 네. 방송이 끝나고 요 영상이 그대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육아는 81번님께서요, 평생 싸우실 일이 없으시겠어요. 찬송으로 화기애애하시니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착각이요? 그럼요.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네, 싸울 일은 있지만, 요거를 또 찬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화해하시거나 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2: 제가 잘
0: 아!
2: 터덕거려요. 사모님께서
0: 사모님께서 토닥토닥. 아, 먼저 다가가시나 봐요. 손 내미시나
2: 아니,
0: 봐요.
2: 토닥토닥이 아니라
0: 어.
2: 제가 먼저
0: 아,
2: 투덜거린다고.
0: 투덜거리신다고요?
2: 네, 제가 저 때문에 많이 싸워요.
0: 아, 그래요?
1: 저는 A형.
0: 네.
1: A형도 그냥 쌍따블 정도
0: 네.
1: A형이고, 저는 O형이에요.
0: 오형이죠. 넓으시네요. 네. 품어주시네요, 그럼 사모님께서.
1: 난 좁아. 연결 왜?
0: 아, 사실 뭐 맞춰가는 거죠. 사실은 부부가. 그래서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또 신혼일 때는 왠지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좀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할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좀몇년 지나서 알게 됐거든요.
1: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0: 빨리 알아야 돼요.
1: 네.
0: 저도 좀 빨리 안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좀 많이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아마 두 분이 또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아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을 좀 깎이거나 다듬어지거나 상대방의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좀아 이런 부분은 참 많이 달라졌다, 변화됐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곱남매 맏이에요.
0: 네.
1: 이분은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0: 네.
1: 포용력이나 배려심이 강해요. 저는 이제 맏이의 그 쓸데없는 고집,
0: 네.
1: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맏이로서의 특성이 저는 골고루 갖춰져 있는
0: 네.
1: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평생 목회를 잘할 수 있었죠.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생애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분을 들라 그러면 저는 장인 장모님이라고. 좋은 분을 이렇게 키워주세요.
0: 목사님, 이거는 대외용이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1: 아,
0: 봤을
1: 이건 나
0: 때는
1: 진심. 아,
0: 진심이에요.
1: 진심.
0: 진심,
1: 네.
0: 진짜. 목사님, 살짝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실 뻔
1: 어,
0: 하셨는데.
1: 그럼요. 어, 좀 울컥해요, 사실은.
0: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진짜 진심이 담겨서
1: 네.
0: 있는
1: 평생
0: 말씀이시네요.
1: 목회하면서
0: 네.
1: 그 부분이 저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이 양반은
0: 네.
1: 다 포용하는
0: 그렇군요. 어떻게 우리 화답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네, 어떠세요?
2: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목사님 그늘 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0: 네.
1: 주님이 그늘이라 그러네.
0: 우리 정말 두 분의 그 모습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진짜 은퇴를 하셨으면은 같이 살아온 시간이 진짜 한몇년 됐죠? 한 40년 넘었잖아요.
1: 네, 우리
0: 네.
1: 애들이 40이 넘었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도 보면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지훈 님께서 또한번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모습에 우리 부부도 본받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네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목사님 또 아니라고 또. 아유, 사모님이 잘 아시겠죠. 그쵸. 어떻게 좀, 목사님이 좀 많이 즐겁게 해주시나요?
2: 그

0: 정말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네, 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1: 네.
0: 이 말을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하기는 참
1: 하지 마,
0: 미안한데
1: 하지 마.
0: 하지 말라 그러지. 저
1: 그거 하면 안
0: 다음
1: 돼.
0: 생에 만나도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1: 어머,
0: 이상
1: 최고의, 네. 아닙니다. 이게 방송은
0: 저는 정말
1: 아니에요.
0: 그게 진심이에요.
1: 진심이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켰네. 눈물, 제가 왜 눈물이 날려 울컥하죠, 진짜.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두 분의 모습이 전해지고요. 아, 최우규 작곡가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부부의 날도 아닌데, 그죠? 왠지 두 분의 그 사랑과 그 가족이 어떤 건지, 또 부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시간, 목사님 벌써 시간이 5분도 남지 않았어요. 빨리 가죠. 네. 앞으로 삶의 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계획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0: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주변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속에 있는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드리핀 백합화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이게 제가 이제 뭐 악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문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해석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
1: 그러시군요.
0: 됐으면 좋겠어.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주셨잖아요. 그잘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이 참 본이 되고요. 그 마음이 진심이 또 전해져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요즘 그 봉자산 기도원 교회 나가는데
1: 네.
0: 그 밭에다가 상추 같은 거 심어놨어요.
1: 네.
0: 근데 고라니가 와서 절반 먹고 내가 그 나머지 먹고 교인들하고
1: 네.
0: 나눠 먹고
1: 그쵸.
0: 고라니가 나쁜지 내가 나쁜지
1: 맛있을 것 같네요, 상추. 맛있으니까 고라니가 맞겠죠, 뭐. 네. 우리 387호님께서요, 사모님의 진심이 마음을 울립니다 하셨어요. 저 또한 다시 태어나도요, 또 만나고 싶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매 순간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물론 목사님 기도 제목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모님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저는 우리 저희들이 늘 이렇게 평범하게
1: 네.
0: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딸애가 결혼을 했는데
1: 네.
0: 아직도 후손을 낳지 않고 있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그게 참 기다려지고
1: 네네.
0: 빨리 이렇게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1: 네네. 아, 손주를 보고 싶으시네요.
0: 그래서
1: 그쵸. 아이가 생기면 우리 사모님께서 굉장히 또책 읽어주는 할머니셨잖아요. 맡아서 잘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고
1: 네.
0: 싶은데.
1: 방송에서 이런 말해가지고 큰일 났다, 당신. 아니 또 이게 왜냐면 방송으로 선포를 해야지만 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주여.
1: 예.
0: 아멘.
1: 분명히 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백년해로 하시고요. 더 행복하세요라고요. 유가나 파리바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과 주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라고요. 목사님 부럽네요라고 조난김님도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사모님 늘 축복합니다라고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사랑이 뜨란 아침

0: 멋진 콘서트 초대 손님은 대금을 연주하는 이남재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오인수 사모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분 오늘 귀한 말씀과 연주 찬양까지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드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빠른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AI가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쏟아지고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글과 영상과 이미지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퍼지고 짧은 영상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보가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AI는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장면을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문장 하나만 보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며 신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깊이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빠른 소식, 더 자극적인 영상, 더 그럴듯한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AI가 만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매우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도 자연스럽고 논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유창하다고 해서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참된 것 또한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AI 시대에 더욱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정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비슷하니까 공유해도 되겠지.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야. 조금 과장되었어도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과 과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죠. 손가락으로도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SNS에 글을 올릴 때,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한번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고,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분별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거짓은 더 빠르고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정교해진다고 해서 진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진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몇 가지 태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믿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게 퍼지는 정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말일수록 더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내용일수록 우리는 한번더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실제 근거

0: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리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유익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웃을 살리는가, 이것이 진실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리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맑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더 깊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정직한 입술과 더 신중한 손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재미로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쉽게 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가 여러분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실일 것이고 어떤 것은 거짓일 겁니다. 어떤 것은 유익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웃을 살리는 일인가? 나는 지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반응하고 있는가? AI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AI는 그럴듯한 문장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착하고 바르게 자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꽤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고 건강하게 군복무까지 마치고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복학 후 갑자기 마음에 병이 찾아와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온 가족의 마음이 들컥 내려앉았습니다. 속 썩인 일 없이 기대 속에 자란 아들이 도대체 왜? 혹시 상처될 만한 일, 경제적인 어려움 등 그 원인을 찾으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며 아들의 문제를 완전히 오픈합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병원도 가고 매일 교회 가서 성경을 읽으며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깊은 사랑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금요일 밤 기도회 후 그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소리를 내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까?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아픔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 믿어졌어요. 사실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제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 믿어지니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어요. 그런 기도는 정말 처음 경험했어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이 올 수 있지요. 이때 가족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또 병원 진료, 영적 지도자의 도움과 기도가 빠른 치유의 길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기름입니다. 말씀이 부어지면 영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복의 속도는 빨라지고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혹 상한 마음,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찬송과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영범 목사입니다.
0: 아,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늘 울릉도에서 하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목사님은 네 하고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 제가 좀 웃기네요.
1: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0: 예,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잘 계시죠?
1: 네네, 잘 있습니다.
0: 아, 네. 울릉도 삶이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서울에서 참 이렇게 서울 문화생활을 하다가 제주도의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를 사역을 맡아서 제주도에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그 서울과 육지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격리됐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우울증이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또 울릉도도 제주도와 같이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그런 현상은 없는지 목사님

0: 좀 궁금한데요.
1: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저는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저는 뭐 평소에도 돌아다니질 않고 교회 가고 뭐 학교 가고 신방 가고.
0: 그런데 예.
1: 여기도 똑같이
0: 네.
1: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보니까
0: 네.
1: 저는 오히려 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똑같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똑같은 교회가 있고 그래서 뭐 별로 그런 마음을 못 느끼고 있는데
0: 네.
1: 뭐 몇몇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나 예, 오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0: 네.
1: 도리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병원 자랑하라고. 가끔씩 모든 다른 병들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병원도 잘 찾아가는데 마음의 병은 약간 또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도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0: 네.
1: 우리나라 우울증이 지금 10명 중에 4명이나 있다 그래요.
0: 아, 그 현대병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누구에게 네. 나올 수 있는 병이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0: 네.
1: 주님 앞에 나와 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또 필요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드러내놓고
0: 네.
1: 치료받고 기도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0: 네.
1: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런데 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병원도 찾아가고 또 옆에 분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도움과 기도를 좀 받는 그런 오늘 이 방송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렇게 함께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마음의 병이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0: 아멘.
1: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0: 아멘.
1: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고 필요한 치료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0: 아멘.
1: 하셨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어려움이 왔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도리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0: 아멘.
1: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많은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통하여 또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대로 우리 삶 속에 꼭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9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스러운 딸 황보혜가 잘 믿다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이라고. 네, 따님이 24살이라고 하는데 한창 목사님 또 세상이 즐거울 나이이기도 하지요.
1: 네,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네. 네, 부모님의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1: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923 귀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스러운 딸 황보.

0: 대해 하나님 주님 잘 믿다가 지금 잠깐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딸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돌봐주셔서 그 딸 황보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0: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귀한 딸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한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황보의 귀한 딸과 함께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923님. 사랑하는 딸 보혜를 위한 기도, 우리가 다 함께 드린 이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667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의 부부 집사님께서 동시에 암 환자가 되어 고통 중에 있으며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암 수술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부 집사님의 암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들도 빠른 치유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목사님, 가정에 네. 한 분만 이렇게 암 환자가 있어도 모든 가족이 힘든데 함께 이러면 정말 마음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참 요즘 힘들고. 예 주변에 암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0: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1: 아멘.
0: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주님.
0: 동시에 암 환자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1: 주님.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러나 주님,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외에도 하나님,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암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 아멘.
0: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용서해 주심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1: 아버지.
0: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들을 쓰시고 이 교회를 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66667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41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료 시어머니께서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치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진료의 시어머니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목사님, 그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이 들어왔네요.
0: 네, 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1: 아멘.
0: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411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진료의 시어머니께서 뇌출혈 후에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어려운 수술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0: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우리 귀한 시어머니 건강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1: 아멘.
0: 잘 회복되어서 그 회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1: 아버지.
0: 더욱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를 위해 기도하는 7411 성도님, 하나님 돌봐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 가정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411님. 진리의 시어머니의 그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공사와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인 픽텍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들 이삭의 진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공사가 있는데 우리 백명자 목사님과 또 남편 장로님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0: 네. 하나님께서 네. 건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주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공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 축복된 일이고
1: 아버지.
0: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마귀 시험이 있고
1: 주님.
0: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1: 아.
0: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백명자 목사님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피터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삭 장로, 이삭 형제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1: 아멘.
0: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1: 주여.
0: 하나님 큰 일에 쓰임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와 가정과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1: 주여.
0: 건축도 아름답게 건축되고 교회도 놀랍도록 부흥하며 그 함께하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 가운데 어려움을 기도로 잘 이기고 승리하며 또 목사님의 가족의 건강과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특별히 울릉도 지역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의지의 영역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침체되어 있고 매일 눈 뜨면 오전 10시가 넘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목사님.
1: 네.
0: 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렇고 참 요즘 현대의 병이

0: 우울증이 참 많은데 우리 7087님도 이것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요.
1: 네, 아, 참,
0: 네.
1: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교회 주변에 다 교회들이 있을 텐데, 정말 예배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교회 우리 목장이나 셀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 교회산 활동들도 참여하시면서, 혼자서는 자리기가 힘듭니다.
0: 그렇죠.
1: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참 약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087 성도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0: 아멘.
1: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때로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게 너무도 무기력할 때가 있고
0: 주님.
1: 절망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주여.
1: 의지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도 우울할 때가 있고 무기력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0: 아버지.
1: 너무도 침체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087 성도님 만져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약해서 때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7087 성도님에게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0: 아멘.
1: 좋은 또 사람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하나님, 혼자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0: 아멘.
1: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0: 주여.
1: 또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7087 성도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7087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반드시 치료와 또 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98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포항을 오가며 포항 극동방송을 서울에서도 듣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이 모든 것이 요즘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큰 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취업, 결혼, 자녀를 주시고 또 작은 아들에게도 취업으로 생업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작은 아들의 결혼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빠지지 않게 믿음의 배필도 자녀도 이루는 가정을 기업으로 이루며 하늘의 기쁨을 드리는 아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 목사님, 이분은 참큰 아들과 또 작은 아들의 취업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1: 네,
0: 네, 지금
1: 그러네요.
0: 이제 또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1: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알고
0: 아멘.
1: 기도할 때 응답해
0: 네.
1: 주셨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983 귀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참 바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주셔서 큰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취업도 해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자녀도 주셨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큰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0: 아멘. 아멘.
1: 아버지, 작은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0: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취업으로 세금의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대대손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릴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작은 아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1: 아버지.
0: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여 주시는 줄 알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배필도 주실 것이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주실 것이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983님. 그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만들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와 또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5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0: 그렇죠.
1: 네.
0: 가장
1: 중요한 것이죠.
0: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때로는 우리 좀 야속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1: 그렇죠.
0: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1: 네.
0: 그런데 하나님 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남편도 아들도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518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정말 빨리 전도하고 싶고 빨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만 이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로 초대하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남편이 있고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남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아들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2518 성도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비록 아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곧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귀한 사명 감당하여 많은 상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518님. 우리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실 줄은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경주 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고을 펜션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일본 비전트립 위해서 24명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네. 목사님, 경주 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

0: 주셨네요.
1: 네,
0: 네.
1: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주중앙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할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귀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수련회 8월 14일, 15일까지 청도 누티골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0: 아멘.
1: 우리 청년부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붙여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청년부와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좋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은혜를 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일본의 비전 트립을 위해서 24명이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본 땅에 주님 씨를 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하여 그 땅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 트립을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외딴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정말 수련회를 통하여 또 비전 트립을 통하여 경주중앙교회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와 또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과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어지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경주중앙교회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번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겠는데요. 89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며느리 가정에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물로 주신 새 생명, 이 엄마의 새 생명이 엄마의 복 중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 열 달을 채우고 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강력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963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0: 맨.
1: 아들 며느리 가정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새 생명, 엄마의 복 중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열 달을 잘 채우고 순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0: 아멘.
1: 이 가정 가운데 대대손손 놀라운 은혜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963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1: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은혜와 치유를 맛보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저동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및 은퇴 임직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존중하는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성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 내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의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상태와 성장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훈 사령관과 과거 심장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의료 구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술비 지원을 넘어 수의 아동들의 성장기까지 오랜 기간 추적하며 가족들을 위로해온 이번 현지 행사는 보여주기식 과시성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의 공공기관들과 자원을 나누며 이웃의 절망을 돌보는 청지기적 국제구호의 유연한 대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소속 15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에 6개 부스 규모로 동참해 오는 28일까지 문서 선교회장

0: 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은 독자와 한 줄 평을 나누는 교환 독서와 향기 마케팅을 선보였으며, 생명의 말씀사는 젊은 세대의 심리 코드를 반영한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개장 초기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지하교회 전도용 손바닥 성경을 전시한 문광사원과 기독교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 등 참가 업체들은 참여형 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북한 선교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 콘텐츠의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목회 거버넌스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문화 공간을 일구어낸 이번 도서전 참여는 기독 출판의 위기 속에서 문서 선교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낸 실천적 대사회 소통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 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천지 수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녹취록에 따르면 교단 관계자들은 이 씨의 구속 전후로 현 상황을 비상과 전쟁으로 규정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맞설 최전선 전투병이 되라고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 아래 최소 5만여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파악한 가운데 신천지 측은 95세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형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교주의 조건 없는 영생교리를 파괴해 오래된 신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단 집단의 내부 권력 투쟁과 분파 가능성을 예리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2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3: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

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중국의 윈저우시에서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근의 집들까지 많은 가구가 동시에 무너졌는데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고작 6명만이 살아남았고 더 이상의 생존자는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뒤에 아래쪽 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부부의 시체가 포개져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거두려 했는데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었던 거지요. 부모님이 몸을 겹쳐 아이를 십자가처럼 이중으로 감싸안고 떨어지는 건물 잔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이 안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희생 때문에 아이는 엄청난 현장에서도 상처 별로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지요. 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험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악과 고통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인에게 특히 고난이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건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필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0: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0: 예.
1: 테레사 수녀가
0: 예.
1: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하고 찬송가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져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0: 예.
1: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 감리교회를 신임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다섯 명 이번에
3: 오셨죠?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 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고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0: 캄보디아.
3: 예, 거기 드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고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0: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0: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 땅으로 전파

0: 때는 이 강원 극동방송에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2: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2: 또 사모님은
0: 아,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네, 동해입니다.
2: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2: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2: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2: 그렇죠.
0: 쪽이.
2: 예.
0: 그래서 예.
2: 토속 종교가 있고
0: 그렇습니다. 네.
2: 또
0: 바닷가로.
2: 바닷가
0: 예.
2: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0: 그렇습니다.
2: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5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말 한마디에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2: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1: 아,
0: 찬양하고
1: 네.
0: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예,
1: 네,
0: 그
1: 크고
0: 굉장히
1: 놀라운
0: 좋아하고
1: 평화가
0: 있어요. 예.
2: 그나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1: 예.
2: 대장암을
1: 아이고.
2: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0: 네.
2: 아버님, 어머님, 뭐 큰누님, 큰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전이 된
0: 예.
2: 곳이 한 곳이 없다고. 그래서
0: 할렐루야.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지금
2: 잘
1: 뭐,
2: 나타났습니다.
1: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2: 몸이 다시
1: 하나님이
2: 돌아왔습니다.
1: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 한다는 게 힘들죠.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애들이 한 700명 돼요. 그래서 동해 어느, 그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700명이. 그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격려를 해 드릴게. 한번 기도를 해 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럼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2: 교회가
1: 거기
2: 많습니다.
1: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다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0: 네. 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0: 네, 그렇게.
1: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0: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0: 네.
1: 해요.
0: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2: 네. 이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0: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2: 예.
0: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성기서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력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2: 예.
0: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 너무 놀라운데요.
0: 네.
2: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0: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2: 예.
0: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
1: 아니 제가 예. 우리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0: 네.
1: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0: 네.
1: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2: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네.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2: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0: 네.
2: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2: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1: 그래서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2: 네.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네.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네.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2: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2: 아멘입니다.
1: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1: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1: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0: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0: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0: 감사합니다.
1: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좋은
0: 하여튼
2: 기회예요.
0: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수 있게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0: 감사합니다.
2: 아마 제가
0: 네.
2: 보기에는 좋은
0: 네,
2: 계기가
0: 좋은
2: 될
0: 계기가
2: 거예요.
0: 될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는 일체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런 법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별 저항 없이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코 그 정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악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충북 제천에 살고 있고요. 직장은 주식회사 유유제약입니다. 그 제천제일교회라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를 나가고 있는 김동철 집사라고 합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극동방송에 청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1: 제천제일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넘어가지고 뭐 역사가 오래됐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정균 목사님이십니다. 그 감리교 충북연회 감독으로 취임하셨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리교 전체에서 어떤 크게 어떤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 김동철 집사님은 약사로서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제약회사 다니고요. 이제 유유제약인데 약사예요. 뭐 생산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널리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직장에서 섬기고 있고요. 어떤 의약품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0: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뭐 이해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제 좋은 품질로서 환자분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자 하는 그런 직위에 있습니다.
1: 김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0: 전혀 이제 종교와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집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쪽이 이제 좀 외할머니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간혹 이제 어떤 뭐 시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입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나가시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 대학생 그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배분도 있고 해가지고 알게 돼서 거기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기뻐하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만나면 애청자가 됩니다.
0: 96년도, 7년도쯤으로 기억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창원 극동방송이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극동방송인지 또는 뭐 교회에 관한 방송인지 모르고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좀 서정성도 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창원극동방송으로 극동방송 가족이 된 김동철 집사님은 제천에서 대전극동방송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0: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제천까지 오게 됐는데 제천에는 지금 그 대전극동방송이 이제 번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파가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잘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릴 때마다 듣는 편인데 보통 그 출근할 때랑 이제 퇴근할 때 좀 짧게나마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뭐 교계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접하면서 뭐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동철 집사님은 어떤 마음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0: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제 뭔가 받은 만큼 그런 보답의 어떤 의미도 있었고 이게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씨앗이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이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전파 선교사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분 한 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아들의 삶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교회를 간 일이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항상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나가 이제 또 인생의 굴곡점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누나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이제 배우자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교회에 또 많은 기여를 하고 본인 어떤 인생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미래에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그 뜻깊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누나와 제 어머니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 이제 또 많은 우리

0: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자유의 세계로 또 풍요로운 세계로 또 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가족 구원과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만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좋은 또 찬송과 음악을 전해주시는 이런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방황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고 진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이 또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십시일반의 그런 자세로서 좀 극동방송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김동철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가나안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의 낭만을 이야기하는 영화 또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휴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에서 휴전 중에 있습니다. 76년 전에 일어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겨서 잠시 쉬다가 싸웁시다.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따름이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를 5천년 역사라 그럽니다. 이 5천년 우리 민족 역사의 최고로 슬픈 순간,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6.25 전쟁입니다. 3년 1개월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동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죽은 사람, 실종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죽거나 다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5천년 역사에 가장 많은 희생 전사자를 남겼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민족 해방을 하기 위해서 전쟁했다. 여러분, 해방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300만 명이나 죽여가면서 해방하는 것이, 그것이 해방입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련이, 스탈린이 푸시를 내서 김일성이 어쩔 수 없이 싸웠다고,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의 스탈린은 당시에 6.25 전쟁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지금 한반도에 거의 공로 없이 한반도의 반절을 차지했는데 그보다 남한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 소련하고 붙어있는 땅을 반절을 차지했는데 괜히 전쟁 일으켰다가 미군이 개입하면 미국에 의해서 그 차지한 땅마저 빼앗길 수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해야 한다고 할 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하고 싶어서 몇 번을 찾아갔냐, 스탈린을 48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48번을 찾아가서 빌고 빌고 단 일주일 나면 한 달 안으로 전쟁 끝냅니다 약속하면서 러시아의 무기를 원조받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북한이 수세에 몰렸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었습니까? 소련은 6.25 전쟁에서 발을 뽑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고 이제 남북한이 대립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은 전쟁 일으켰지만 자기는 책임 없다고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때 북한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영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의 영웅, 우리 민족의 원흉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300만 명이나 죽인 영웅이 아니라 원흉입니다. 역사의 적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에서 정말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땅을 지켰고 생명을 지킨 영웅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하면 많은 국군의 영웅들도 있지만 맥아더 장군 잊을 수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해서 대통령의 아들,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의 아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참전했던 유일한 나라 이디오피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디오피아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는 오직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는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피가 흐르는 후예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임금과 시바의 왕의 썸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언약궤,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없어졌는데 있었다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유력한 곳으로 이디오피아를 꼽습니다. 자기네들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아프리카를 휩쓸어도 이디오피아를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나라, 이 대한민국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니까 황제가 파병을 결정합니다. 한계 대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이요, 한계 대대가 파병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연인원으로 3,518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121명이 전사를 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53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253번 싸웠는데 이 아프리카 출신 피부가 다른 그 병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253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참전했던 16개국 유엔 참전국의 병사들, 이 땅에서 죽으신 분들의 무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냐? 121명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다 운반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부상당한 536명 모두 다 구출을 해서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포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이디오피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대단히 딱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를 도와야 합니다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여러분, 200번을 넘게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영웅들, 훌륭한 장군의 업적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 병사의 헌신, 영웅적인 싸움이 있었기에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영웅담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영웅의 이야기는 그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혼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신이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나면서 76년이 흘렀지만 수고해 주신 분들, 싸워주신 분들, 공을 세운 분들, 그들의 노력, 헌신,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부족, 8부족이 이미 그 자리에 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주역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을 완성시켰던 민족의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웅적인,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여호수아를 잊지 못하고 갈렙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건너가서 모두 다 멸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렙이 이끌어서 도와주고 영웅적인 전투, 영웅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싸움이 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 영적인 전쟁, 세상의 삶의 전쟁, 지금은 나라는 전쟁 아닙니까? 그 경제도 전쟁, 정치도 전쟁, 정말로 다툼의 장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져 있는데, 이런 다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싸움에서 영웅적인 사람으로 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까지도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고, 진두지휘하면서 갈렙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심코 보면 안 됩니다. 아, 당연히 지도자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군 말미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이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할 때 보면 유다 지파는 비록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 지파는 제1번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에 할 때 대를 3대로 나눌 때에도, 4대로 나눌 때에도 유다 지파는 1번 지파의 대장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2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파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당연히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밀렸습니다. 1등 지파 사람이 2등 지파에 밀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년, 30년, 40년, 50년 야당만 하다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당했던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까지 핍박했던,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하고 심판하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자리 다 내어 쫓아버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자리 배치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점령해야 하는데 갈렙이 내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안 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기업을 분배합니다마는 12구역으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이 유다 지파에게 제일 좋은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헤브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곳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내 라이벌이라 해서, 내 정적이라 해서, 내 원수라 해서 짓밟지 않았습니다. 품었습니다.

회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저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어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주하면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축복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했지만,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은 더 강력했지만,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축복 앞에 갈렙보다 여호수아는 더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 원수도 축복하는 겁니다. 내 라이벌 축복하는 겁니다. 미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장로님을 축복해 주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축복해 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축복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축복해 주고, 우리 집사님들도 서로 축복해 주고,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당, 야당 이제는 그만큼 싸웠으니까 그만 싸우시고 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면, 서로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백성은 어디에 가서 삽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데 용이었다면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갈렙은 실패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뻔했는데 물망에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각 지파의 수령들 12명 중에 10명은 아웃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었고 갈렙이 아니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택해졌는지는 몰라도요,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도 아웃, 하나님도 아웃,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렵니다. 아니, 나 필요 없다며. 나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 믿으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면 여호수아인데 내가 택함 받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참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냐 갈렙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에 갈렙이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제는 끝났다 포기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기랏 아르바, 여러분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가장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 하면 그 아르바 사람의 마을입니다. 유대인들과 종자가 다릅니다. 싸움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본거지가 헤브론 기랏 아르바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단지 이 땅을 내가 점령하면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뜻,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드라마에 여호수아만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으로 갈렙을 택하셨습니다. 헤브론 전투의 영웅이 되게 해서 온 이스라엘 역사에 잊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이 갈렙의 후손에서 여러분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갈렙이 실족해서 나 안 싸울래, 아니 내가 뭐 하나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찌 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믿고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성악계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프림 마돈나 하면 사람들은 마리아 칼라스를 손꼽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칼라스보다 노래를 더 잘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같은 마리아, 마리안인데 이 마리아 칼라스보다 앤더슨이 노래를 훨씬 더 잘 불렀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레슨 받게 했고 대학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써주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안 세워주는 겁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혹평을 하고 주인공으로, 어떻게 오페라계에 흑인 주인공이 있을 수 있냐, 노래 못해도 백인이 해야지, 그저 하녀나 이런 역할밖에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노래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마리아야, 오늘 네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의 나된,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의 무대에서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CCM 하나님의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찬송가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만

0: 노래 부르겠습니다. 일반 오페라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감동을 많이 준, 가장 노래를 잘 부른 여인 마리아 앤더슨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싸움에 이말리지 않고 이 시대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을, 갈렙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의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자체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 깨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 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이제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 방송 어플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 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 방송의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 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거렸는데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이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한번 문자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5524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9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The Light Worship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 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 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 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 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7898번님도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고정 채널로 잘 듣고 있다고 울고 웃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애청자 9910번님 주변에 극동방송 들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

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0: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 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아이고,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 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 주여.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여! 아, 자, 그러면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안입니다.
0: 차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차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2: 지금 이제 정차 해야 됩니다.
0: 그럼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0: 천천히.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0: 아, 예.
1: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네네. 신호를
1: 아,
0: 받고 있어가지고.
1: 예. 천천히 제가 다른 사연 할 테니까.
0: 아, 예.
1: 예. 3848번님, 아,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0: 아.
1: 아,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예, 정차에
0: 네네.
1: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0: 아, 예,
1: 사연
0: 알겠습니다.
1: 읽고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저 부르세요.
0: 예.
1: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력업체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아,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0: 전
1: 인천
0: 정차했습니다.
1: 주차했습니까? 자,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0: 아,
1: 맞죠?
0: 맞습니다.
1: 이렇게 문자를
0: 예.
1: 주셨어요.
0: 네네.
1: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0: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0: 예, 없습니다.
1: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0: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1: 예.
0: 막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0: 네네.
1: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0: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 가다 뵙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목사님이라든지
1: 예.
0: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1: 아,
0: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들
1: 그렇구나.
0: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크리스마스 그런 때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0: 아닙니다. 군대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1: 초코파이
0: 가보고.
1: 때문에 갔고,
0: 네, 비자나
1: 나와서는
0: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1: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0: 네.
1: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0: 우연히 지금
1: 예.
0: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1: 저절로?
0: 네네.
1: 본인 차
0: 제가 뭐 잘못.
1: 아닙니까? 본인 차 아니에요? 예?
0: 제 차인데
1: 예.
0: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1: 잘못
0: 설정이 돼
1: 조정했는데, 오늘따라
0: 있었습니다.
1: 이상하게 시흥이면 106점 군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1: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1: 가끔
0: 그냥
1: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0: 예,
1: 막
0: 맞습니다.
1: 이렇게 찬양 나오고.
0: 네네.
1: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0: 맞습니다.
1: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0: 네네.
1: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0: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0: 뭐,
1: 제가
0: 딱히.
1: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0: 아,
1: 예? 오늘 팍, 오늘 그냥
0: 예, 감사합니다.
1: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0: 네.
1: 선물을 저희가
0: 아,
1: 드리거든요.
0: 예.
1: 이렇게.
0: 네네.
1: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0: 아, 예.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0: 아, 예.
1: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하라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0: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1: 아무거나, 그래도
0: 네.
1: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0: 예.
1: 예.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예. 뭘로
0: 전
1: 할까요?
0: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0: 아,
1: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0: 그렇습니다.
1: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0: 네네. 예.
1: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0: 아,
1: 교회
0: 예.
1: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0: 네네.
1: 시흥에 어디 사세요?
0: 시흥시 신천동이라고,
1: 신천동.
0: 신천동에, 네네.
1: 네.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0: 좋습니다.
1: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0: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오빠 그런 거 같으면 신기한 거.
0: 신기하죠?
1: 네네.
0: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1: 아, 예예.
0: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꼭 가보겠습니다.
0: 예. 저 따라서 네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정말 놀랍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1: 네네.
0: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이상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좀?
1: 괜찮습니다.
0: 예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1: 네,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아...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1: 네.
0: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아까 먹는 거 고르셨는데
1: 네네.
0: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 두 개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 아,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1: 아, 예예.
0: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꼭 제 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혹시 극동 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1: 지금. 네.
0: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곡이거든요.
1: 아, 예, 알고
0: 아시죠?
1: 네, 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우리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2626번님 오늘 정말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이 곡 보내 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교회 소개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두 주 전에 가서 예배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 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및 은퇴 임직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찰흙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어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의 삶,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인 줄 고백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가 1893년에 완성한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비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이 초연된 후, 9일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이 더욱더 비창이라는 제목으로 전설적인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조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작품은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였지만 러시아적인 색채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방 세계의 여러 어법들을 차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러시아의 색채, 민족적인 색채를 만들어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행진곡풍의 화려한 에너지가 넘치고 마치 그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팡파레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의 3악장 헤르트 폰 카이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가운데 E 메이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킹 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이메이저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동혁의 피아노, 임지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임동혁의 피아노, 임지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한국 가곡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고 하는 이 대사,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남의 밑에서 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주인,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악착같이 모으기도 하고 기회만 될 수만 있다면 또 배우기를 힘쓰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꿰차려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이와 같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 자리에 건강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그 지식이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을 내가 가지면 힘이 있고 진정한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삶 속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웃교회에 있었던 실아입니다. 아마 이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매일 교회에 나와서 등독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구전 봉사 일은 혼자 다 맡아 했습니다. 아마 열악한 인민교회에서 이런 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민 초년생이지만 어렵지만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어진다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낌없이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도 사랑했고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어졌습니다. 이번은 신발 공장을 하셨는데 주문이 밀려들었고 사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고 여기저기마다 이와 같이 지점을 내고 그런데 점점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끔 목사님께 전화 오면서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너무 잘 되다 보니 그때부터는 어느 날부터는 연락조차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이분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에 가족과 함께했던 그 삶을 잃어버리고 밀려드는 고객사 접대며 비율을 맞추느라 돈에 끌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이와 같이 미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소방차 수십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역 라디오를 켰더니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형 공장에 불이 나서 불길이 그짤 수가 없으니 어디에 사는 주민들은 들어가지 말고 대피하라는 뉴스였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자기 공장이 불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발 공장이 완전히 전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사업한다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이 그 밤에 잿더미가 되어진 공장 대신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서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려 펑펑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미련한 내가 정신을 차리지요.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주님을 떠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것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인생의 밑천이 다 타버리고 난 다음 비로소 진짜 힘에 그는 진짜 주인이 어디인지를 그는 깨닫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은 후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 지역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셨고 이후에도 그 지역의 사업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신앙의 기업이 되어서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며 주인 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환경 지배 아래 있고 이와 같이 사회 아래 있고 그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정말로 이와 같이 넉넉하게 붙잡아주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짜 주인에 붙잡혀 사는 우리에게 한평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살아갈 때 참된 주인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붙들어주는 진짜 주인 기쁨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눈에 이와 감정이 요동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습니까? 언니가 부흥회가 끝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평일에도 아침에 저녁에 교회 와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침마다 주일날 교회에 내가 주차장에 놓아서 제가 차량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차량을 여기 주차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가는 차량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질러봅니다. 집에 가서 교인들이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주차하지 않는다고 씩씩거리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받은 은혜,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상처와 분노로 끝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내 결단으로 봉사하니까 영적 미천이 바닥이 뜨걸 드러낸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은 줄어들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입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을 해주는데 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와 같이 힘이 들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은 이토록 유통기한이 짧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주인이 인정한 참된 종이 되는 절대적 비경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신은 뭡니까?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 즉 성령을 내가 준다는 것은 한 번 이와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계속 쏟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성령에 매일매일 충전받아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내 의지, 내 힘, 내 지식으로 하면 고갈되어서 이와 같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간대없고 내 미천 가지고 하니까 탈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언자인 스가랴가 말하지요. 이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저 이 목사가 목회하다가 낙심되고 힘들 때가 없을까요? 나는 이만한 목사인데, 이 미련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내가 이만한 목사라고 하는 그 순간 이와 같이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이와 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세움받은 것이고, 주님이 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목사인 저조차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저도 시험 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설교하려고 할 때, 내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은 내 힘을 빼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내 힘으로 한 5분만 하면 무슨 말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갈 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이와 같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고 부도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한 번은 용서가 되고 두 번은 용서가 되고 어느 한계가 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 삶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이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정말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품고 다독거려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추고 심령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스타 연주자들만 구성이 되어졌어요. 이제 공연을 앞두고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려는 찰나 주의자는 지휘봉을 들고서 저으면서 음악을 이끌어 가는데 한편에서 귀를 찢어버리는 아주 불협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와 같이 지휘자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다. 제 박자대로 가야 음악이 삽니다. 옆에 있던 첼로 연주자가 맞받아칩니다. 아닙니다. 제 악기 소리가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묻혀서 제 소리의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지휘자를 두고서 여기저기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자리에 세상에 가장 시끄러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할 때는 파멸의 소리밖에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극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지,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말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해놓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원수처럼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이 모습 말입니다. 아마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목소리 내려고 하다가 내 목소리가 거절당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직분을 얻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와 같이 세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택함받고 기쁨이 되었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몰아서 불협함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주인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토록 이와 같이 자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의 위험한 징조입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 같은 심령으로 이와 같이 자기가 아픈 것을 이와 같이 참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이 구약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도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종 우리가 본받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사는 자가 나의 종을 보라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참된 종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종이 상한 영혼을 품고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뭡니까? 갈대가 왜 상했습니까? 저도 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이 주변에 꽃들이 있고 꽃이 있으면 쑥 손으로 하다 보면 한번 꺾어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꺾여진 그 갈대 으스러지고 부스러져 아무 쓸모없는 그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갈 때는 냄새도 풍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마저도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논리는 냉혹하지요. 이와 같이 갈대가 꺾여진 그 갈대는 불이움을 당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절대로 꺾거나 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갈대였습니까? 꺾여진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자랑할 만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 택함받고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택하고 주님이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꺾여지러 가는 그 갈대마저도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살려내기 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 그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 중 한 분인 김창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을 때 평양 땅에는 이 박해의 기독교의 박해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 감사였던 민병성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김창식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모두 가두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잔혹한 고문을 했죠. 어느 날 시퍼런 칼을 든 집행관이 피투성이가 되어진 목사님께 이 목에다가 칼을 겨누며 호통을 칩니다. 너가 이 자리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이제 내 목을 벨 것이다. 목사님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택하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어찌 사람의 명령을 무서워하며 배반하겠는가? 평양감사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어도 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나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 서슬퍼런 부르심의 확신이 결국 목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평양 땅을 동양의 당시의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새 역사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절대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그 확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 그런데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나고 물질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너무나도 허약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의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대접받고 내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와 같이 생존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이와 같이 목적을 두셔서 이와 같은 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름에 확신하며 응답하며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적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손을 붙잡아 이와 같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한번 이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소명자로 지명해 주셨고 지금도 이와 같이 내

0: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너를 보호하고 만왕의 왕, 내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오늘 구절의 선포는 여러분 내가 머무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람을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새일 새 역사를 쓰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와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얄팍한 내 힘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의 성공은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붙드는 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내 소리를 아무리 넣어봤자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이 묵묵하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명과 사역을 따라 이와 같이 끌려갔던 주님처럼 자신이 십자가 희생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믿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꺼져가는 이와 같이 심지를 끄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눈이 밝아도록 피를 흘려서 살려주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삽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내 한 생명을 살기 위한 생존의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알고 주의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생명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종을 보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1: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질병과 실패, 관계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때로 거센 풍랑처럼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풍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연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앤 모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의 찬송으로 찬송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폭풍 가운데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게리 챗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0: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덟 가지 복을 나누면서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덟 가지 이 복은 각각 다른 것,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온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곧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하고 또 그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덟 가지 복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가지 복의 모습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자 해야 한다. 이것이 산상보훈 여덟 가지 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복, 박해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죠. 박해라는 것, 못 살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상대를 고통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상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다수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리와 같은 것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횡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하면 박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미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직접 우리 몸에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말로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명을 씌우거나 아주 악한 소문을 내어 평판을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도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레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고난을 줍니다. 사실 이런 박해를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는 너희가 박해를 한번 받으면 그 박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셔서 이제는 더 편하고 더 평온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박해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존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이런 괴로움과 고난, 박해와 같은 것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 고통은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 신념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의견의 차이이건 다양한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여덟 번째 복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는데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이 의, 네 번째 복을 살피면서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죠. 서로 주고 받아야 할 것을 온당하게 주고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치우치 않고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서로를 살피는 것이죠. 상대가 인사를 하면 나도 인사를 하고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감사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런 정도를 세상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라고 또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현실은 인사하면 무시합니다. 양보하면 이용을 당하죠.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도 먼저 공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서로 잘 주고받아서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먼저 챙겨야 하고 의보다는 나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호구가 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내 것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아주 좋은 생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주님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되갚았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악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덟 번째 복을 가르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이 의는 바로 주님의 의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 너의 것을 양보해서라도 다른 사람들도 좀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 정의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니까 너가 하나 가지면 나도 하나를 가지는 것. 바로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상대가 악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을 잘 견디면 아니 상대가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강조와 같습니다. 박해가 언제나 상존한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한번 슬쩍 지나가고 이제 평온한 시대가 왔다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박해가 일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욕을 듣고 미움받고 악한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형편에 빠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믿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과 박해가 언제나 함께 오고 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박해가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이 찾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을 한다 하여 그것이 다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를 주님은 복되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이죠. 더 나아가서 일부러 미움을 받고 욕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화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상대가 나보다 잘 모른다 하여 낫다고 하여 덜 가졌다 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주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니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나름의 의는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은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만 선은 선으로 갚으면서 의를 세우고 할 수 있다면 나도 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양보하여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의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의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하여 참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 인류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단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몰랐는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그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의를 다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의를 따르는 삶,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그 삶은 세상이 가르치는 흐름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하는 일이나 속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언가를

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관계나 모임이나 기관이나 혹은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는 일들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야 합니다. 가정을 잘 챙겨야 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직장이 참 좋은 곳인지를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정치이든 문화이든 경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보다 더 높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당연히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러할 수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치적인 개념도 동일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관심과 방향이 어디로 맞추어져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직장에서의 내 자리를 위하여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다거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보다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박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 두렵습니다. 사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특히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저 상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아니,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듯이 일반적인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저런 관계에서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박해를 피하고자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조롱을 피하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방식에 적응하고 세상이 말하듯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다시 너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채찍질을 가한다, 경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때문에 고통과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견디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참으로 복된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 복은 여덟 가지 복이 약속하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복,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성공하게 해주셨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위하여 살아가니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고 박해를 당하는구나. 주님에게로 더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구나.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있구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의 의가 나타나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마치 선지자처럼 고난에 참여하니 박해를 받으니 주님의 의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더 분명하고 굳게 세워주시는구나. 교회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복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깨달았으니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복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란 모름지기, 더 많이 가지고 높아져서 많이 누리고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외적인 것으로 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각자의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 몰려와서 요구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붙잡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을 맛보고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선생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거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박해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붙잡아 주님께 배워 복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을 먼저 받았고 소유하였으니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열심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수박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저는 늘 반질반질하고 흠집 하나 없는 수박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벌이 다녀간 흔적, 기스가 있는 수박이거나 투박한 수박이 더 달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확실하다고 확신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볼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금요일 이 시간도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아주 신나는 찬양 올려드렸죠. 피아워십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다윗처럼 내 모든 마음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또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춤추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신나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춤춰야 하죠. 금요일 저녁, 네, 붉은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수박, 맛있는 당도 높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반질반질하고 또 줄무늬도 강한 그런 수박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갈색 거미줄 같은 흔적이 많고 또 선명한 그런 기스들이 있는 게 벌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이래요. 그래서 그런 수박

수박이 당도가 높은 수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여름 또 7, 8월에 수박 많이 드실 텐데요. 정말 맛있는 수박 고르셔서 정말 지혜로운 여름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사영의 찬양 공방이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이죠. 찬양으로 또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그간의 찬양들 올려드리고요. 또 퇴근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하면 좋은 찬양들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찬양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샵 9030이 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무료로 댓글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로그인 한번 하시면 계속해서 댓글 다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또 로그인 하셔서 계속해서 찬양 신청하시고 또 퀴즈도 마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청 찬양 첫 번째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우리 1072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부를 곡을 생각하다가 전체적인 연령대를 생각하다 보니 다른 곡으로 콘티를 선택했지만 내내 맴도는 찬양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신청하셨는데요. 아, 이 찬양 전 연령대가 불러도 너무나도 은혜될 찬양이거든요. 또 가사가 참 깊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찬양 107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운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마커스 워십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이죠. 찬양 합창으로 올려드렸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봤습니다. 네, 오늘 홍서영의 찬양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청곡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2312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보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6월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감사한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원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크룩스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아멘. 은혜,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었죠.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웅재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요. 찬송가 365장이에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사실 1년 동안 마음에 근심이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 또한 성경에서 365번 내지는 366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언제나 나의 친구가 돼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남은 하루도 또 앞으로의 인생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많이 지쳐 있을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내 마음이 그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를 높이 올려서 또 내가 혼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로 나를 더 올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 헛헛함과 공허함을 가끔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밝은 빛을 보고요. 또 경이로움으로 마음속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영어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린 혼자가 아니죠. 내 옆에 또 내 앞에 주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며칠 뒤면 벌써 7월입니다.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채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는요.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준비되어 있죠.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우리의 곁을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채널 90.3MHz로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말도 또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내 마음의 겸손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낮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지식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와 솜씨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동물들의 신기한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유전자 DNA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으로 그분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통로이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아쉬울 때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채우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참 위로자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0: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집중하려 할수록 더 흩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에베소서 6장까지 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2장에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이 복음.

에 대한 얘기, 그리고 3장, 4장,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고,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교회. 우리는 교회를 이루도록,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좋은 영적 토양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5장까지 끝을 맺으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마지막 6장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왜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항상 꽃길을 걷듯이 평탄한 길을 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길을 가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길에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냐, 가장 잘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전쟁을 씨름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할 때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struggle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투쟁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치 데모할 때 하는 그런 어떤 투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에는 이 말이 팔레라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말이 마치 레슬링 같은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 싸울 때 서로 몸을 맞대고 근접해서 격투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뭘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에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잖아요. 씨름은 서로 몸이 맞닿아서 서로 붙잡고 하는 운동입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땀을 쏟아내면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전쟁이 바로 씨름입니다. 적당히 발을 빼거나 거리를 둘 수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치열한 전쟁을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12절 말 다시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 뒤에 있는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12절은 네 가지로 좀 분류해놨는데, 저도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밝히 다 알게 되겠지만, 바울은 좀 구별해서 썼는데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말은 아르카스, 엑수시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르카스란 말은 당시에 왕을 부르는 용어이고 행정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알파 오메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세들은 권위를 가진 존재, 또 용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계에 뭔가 위계 질서가 있고 뭔가 급이 다른 존재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크스모크라토라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왕의 그 권력과 힘보다 더 강력한 광범위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 더 소개하기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퓨뉴마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싸움이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여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추종

했던 천사들 3분의 1이라고 기록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3분의 1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적어도 천사 중에서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면서 지상으로 내쫓겨서 사단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굉장한 지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네 부류로 나눠서, 아마 겹친 걸 두겠지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는 악한 영이라고 사단의 세계를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알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사단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쟁을 벌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는 겁니까?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사람들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의식 세계, 생각과 감정, 의지, 지정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영적 전쟁을 바르게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인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꼭 원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사단의 그 노름에 사용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아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눈과 귀로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까요? 자, 분명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우리 어렵게 이렇게 뭐 배우고 설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자, 전신갑주란 말은 당시 로마 군이 입었던 그 갑옷, 슈트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단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쉽게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빛의 갑옷, 전신갑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노리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사단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관계, 교회생활 다들 그냥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불의의 영혼인 천사가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굉장히 많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넘어지게끔 하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전신갑주를

믿지 않고 버티다가 당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불화살을 쏩니다. 화전이라 그러죠. 옛날 고대시대 때 전쟁할 때는 무기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화살촉 앞에다가 이렇게 탈것을 붙여서 기름을 바르게 해서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불화살을 들고 전쟁한 군인이라면 어디다가 저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상대편이 큰 담벼락처럼 장벽을 쌓아서 성을 쌓고 있다면 그 담벼락에다가 불화살 100개, 1000개 쌓아도요, 그 성벽에 구멍 안 납니다. 말 그대로 헛짓하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벽이 무너지잖아요.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약한 데를 노립니다. 제 약한 데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는 세상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고 우리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막 기분이 꿀꿀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사단이 거기다 불화살을 딱 쏴버립니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폭발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노렸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사단이 다가오는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쓰기 좋은 자를 선택합니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론 짐승도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뱀을 선택했어요. 뱀이 굉장히 간사한 존재였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하와야,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니?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지식의 나무 열매, 저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뱀을 조종했던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하와야, 먹어도 돼. 너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흔들려요. 사단이 그 빈틈에다가 화전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그 유혹에 하와와 아담이 차례차례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엎어진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기 삶에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잖아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많이 다 나와서 딱지가 얹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사단은 와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화내는 거예요. 사실 나를 정말 화내게 한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화 못 내고 여기 와서 자기 남편한테 쏟고 자식한테 쏟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우리 자신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막 섬기고 사랑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서 얻어맞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 말 한마디 화가 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는 이미 준비됐어요.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게 전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인 줄 알면 당연히 제일 좋은 슈트를 입고 나가서 전쟁해야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근데 전쟁인지 모르니까 반바지에 면티 입고 스리박스 입고 나가는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 준비를 생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 뭐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기도로 쌓아나가고 승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는 이유는 한번 입어봤다. 내 다 해봤다. 옛날에 내 성령 충만했고 은사도 나타났어. 막 방언도 잘했고 막 능력도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만 놀아보세요. 영적 생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뎌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다운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단은 이런 우리의 약점들을 집중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갑주 입고 바로 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옷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11절에서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또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자 이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의 표현은 뭡니까? 서있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질 입고 서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목표는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지 왜 버팁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은 같이 기록됐습니다. 좀 싱크로율이 굉장히 일치할 만큼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읽었던 6장 말씀과 비슷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의 통치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세상의 모든 군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칼 휘둘면서 하신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는 승리를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완전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군인들을 매일 봤을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도 감옥에 갇혀서 감금된 상태에서 매일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 보면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저 갑옷, 저걸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갑옷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사단은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 갑옷의 핵심 뭡니까? 사단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않으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무장을 했습니까? 허리띠를 했는데 이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사단이 왜곡했잖아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 가슴을 공격합니다. 너 구원받은 거 맞냐? 너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놓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저 호심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당시 신을 칼리가라라 말하는데 이게 발바닥에 스파이크가 박혀 있는 겁니다.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진흙 위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산길에서도 저 신만 신으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자 완전 무장한 상태로 신을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지켜내고 그리고 사단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격하는 복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 했습니다.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을 무엇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내가 사단과 이길까 말까 힘겹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전신갑질 입고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이 이기셨는데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졌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패배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대적하지 못하고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승리했지만 사람들 가운데 전신갑주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골탕 먹이고 넘어지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신갑주 입고 난 다음 이 전신갑주를 작동시켜야죠. 그 힘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작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구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유럽 쪽에 이런 데 박물관에 가면 꼭 하나씩 있는 것이 이런 갑옷을 입은 군인들 이런 모형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거기 안에 사람은 들어있지 않고 그냥 갑옷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서 모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거 유리 뚜껑 딱 열고 제 손으로 톡 하고 만지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슈트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누가 와서 건드리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 이 전신갑주를 더 강하게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다른 무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바울은 어떡하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본인의 기도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교회가 영적 힘을 발휘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또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 합니다. 지금 비록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도록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꽃길 걷듯이 순정한 길을 가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한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면서

0: 많은 죄를 감당할 때 가는 곳마다 척척 모든 일이 아주 순조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저항과 부딪히면서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승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장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째 주에 하나님 보시는 나 자신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간에 우리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3주차 우리 직면과 치유 여정 가운데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직면하지 않는 자,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이 영적 전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자리, 영적 공격이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침투가 되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용기 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겹줄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사단은 절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흩어진 이유는 내가 전신갑주 입지 않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느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는 서기 위한 무장입니다. 기도가 이것을 작동시키는 무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럼 물러서지 마시고 그럼 기도 자리에 오십시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더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때 이상씩 기도하시고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왠지 좀 내 삶의 환경에 뭔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 이게 전쟁이구나 분별하시면서 사람 앞에서 절대 욕하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우리 올해 여름 초입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전교회 수련회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가운데 이끌림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구분기를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성재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죠.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 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사셨으니 내일도 주의 자녀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은요 병원에 가서 이 머리 MRI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뇌출혈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뭐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제 MRI를 찍는데요. 이 좁은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의외로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건 있지만 뭐 무섭고 그렇지는 않은데 작년부터인가요? 저작년에 가니까 저는 이제 매년

해야 되니까요. 그 MRI를 찍으러 들어갈 때 손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눌러라. 그러면은 이제 이 찍던 것을 그만두고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주겠죠. 근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스위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MRI를 찍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요게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누르면 누군가가 와서 조치를 해줄 것이다. 네, 이런 작은 믿음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많은 두려움에서 그래도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내일도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아이자야 앨범 가운데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정한 날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위에 이제 친구들 뭐 아주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가끔씩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은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서 좀 서글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에게 다시 한번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된다면 오늘 하루의 삶부터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 후회가 반복되지 않겠죠. 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문제가 지금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많아져서 안 되고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어른이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볼수 있는 길이 되는 사람들.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저도 그런 분들이 주위에 몇분 있습니다. 아, 저렇게 나이 들면 참 좋겠다. 목회를 은퇴할 때 저런 모습으로 은퇴하면 참 좋겠다. 물론 그 반대 분들도 있습니다. 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했던 그 설교들이 자신의 삶에서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때가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교만이 되면은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게 나이

네, 예수전도단의 앨범 가운데서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동해면에 말씀과 찬양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음악을 하셨고 또 전문적으로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 근처나 뭐 그렇게 개척을 할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이 동해면에 코하루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억새숲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그런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개척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저도 원래는 대구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제네시스라는 팀으로 음악하는 공동체가 제네시스 패밀리라고 불렀는데 제자들도 많았고요. 또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 뭐 지금은 이제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가 된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우리는 음악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꽤 오랜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 오게 된 이유도 이제 내가 개척하기 전에 제대로 목회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늘 교회에서 음악 목사를 했거든요. 청년 목회와 음악 목사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전반적인 어떤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그 당시에 다섯 군데인가 이력서를 내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교구 목회를 맡겨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불러줘도 교구 목회를 해주는 곳을 가장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고요. 근데 다 연락이 왔는데 뭐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교구는 할 필요 없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찬양단을 하나 전문적으로 만들어 달라. 교회에서 뭐 재정을 지원을 해서 녹음실이나 스튜디오를 꾸며줄 테니까 그리고 부목사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서 음악을 해달라라는 곳이 나머지 네 군데였고요. 포항에서만 교구를 맡기겠다라고 해서 포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도시가 참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개척도 포항에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조용하게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제가 또글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 와서 개척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감사할 거리를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너무 젊은 세대들이 많고 저희 교회는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고 그러다 보니 늘좀 복작복작하고 또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도 보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보면은요, 늘 감사할 것이 생기고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없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50 가운데서 밤이나 낮이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면은 본인에게도 좋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또 계속 그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또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말들 하면 좋잖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과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뭐 이제 잘 알지는 못하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냥 이제 접대용 멘트죠. 아,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고 키 크다고.

네, 그런데 이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이게 칭찬인데요.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얘가 이거 잘 못 듣던 소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별로 안 친하니까 하실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반응이 멈칫하는 반응이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네, 그런 말들은 좋은 말들입니다. 네. 안 생기셨네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 좀 희망적인 말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들,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1번 가운데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들으셨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방송 새롭게 시작하고요. 이제 저를 잘 모르는 분들, 저희 이제 제가 개척하고 저희 성도들은 아직 저를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요. 늘 이제 주일날만 보니까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 목사님 말을 잘 하시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을 거의 잘 안 하고 살거든요. 말을 이제 조심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절제하죠. 네,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십자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모셔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종종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아마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싶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밝히고 또 있듯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람센스 경은요, 누가의 글들을 비평적으로 연구한 후에 누가야말로 고대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봐요. 사도행전은 여러 방면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성경입니다.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는 신약성경은 어찌 보면 아주 큰 단절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우스턴이 지적한 대로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사도행전의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부활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최종 사건은 승천인데,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종 사건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런데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서들과 또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깔때기에 말해요, 어떤 액체를 부으면 그것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작은 병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결국 깔때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이라고 하는 작은 병에 담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대선교 위임령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을 밝혀주고 있고요, 소개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이 제시하는 교회들의 설립 역사를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 서신서들과 함께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곧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가 눈에 보이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영적인 몸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또는 그 열쇠는 8절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핵심 구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고 봅니다. 즉 1장 1절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 끝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완성되지 못한 성경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로마에서 어떤

전셋집에서 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그러면 결론 없이 마쳤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의사 누가로 하여금 그 다음 장들을 지금도 쓰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바, 그 행위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세계 곳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우리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분은 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만을 옮기셨을 뿐입니다. 즉, 주님은 본부만을 이동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그 본부를 가버나움에 두셨어요. 이제 주님의 본부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먼 나라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탁월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탁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 네번 언급되어 있어요. 즉, 요한복음 1장 33, 7장 37, 39절, 14장 6절, 17장 20절, 22절 이렇게요. 그와 같은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이 오늘의 교회에는 거의 좀 약화되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영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영적 기구인데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창설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장소의 현저성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나게 되는데 윌리엄 람세스경은 의사 누가가 언급한 모든 지역을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현저성이죠. 여섯 번째, 사람의 현저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리나 군중을 제외하고 모두 110명 정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저는 아마도 1세기 말엽에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처음 아마 2, 300년 동안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장이 확실히 오늘날에는 완만해졌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메시지의 그 중요성이 중심이었고 심장이었고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설교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전파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한 번만 제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둘째는 성령의 탁월성, 셋째는 교회의 능력, 그 다음에 넷째는 뭡니까?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소의 현저성이고요. 여섯 번째는 사람의 현저성,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서론 부분, 이제 직접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누가 저에게 사도행전의 좀 제목을 좀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시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그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음이 불처럼 타오르는지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1장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예비하는 장으로서 간결한 서론과 또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 또 유다 대신에 또한 사도를 택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먼저 쓴 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의 후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중단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오늘날 서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이제 의사 누가는 어디서 도치문을 사용해서 4절까지 계속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자, 3절 봐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출현을 10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출현에서 보여지듯이 부활 후의 사역은 부활 전의 사역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너무도 상그라한 성도들에게 귀하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거니셨던 분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믿죠. 주님은 바로 이 순간도 저 천국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

0: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그는 일평생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는 교회가 정말 예배와 모임에 아주 철저히 참석을 했었고, 또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조차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죠. 그의 놀라운 발견은 예수께서 정말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금도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또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의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의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뭐 임진왜란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과 또 그가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으로 세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저는 비록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고, 제가 확인한 증거도 사실 얼마 없지만, 그저 학교 다닐 때 오늘 배운 것밖에 없지만,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임진왜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역사적 사료와 증거만을 비교해 본다면 임진왜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관한 자료에 비교가 되겠어요? 아마 만배 이상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자료가 부족했을까요? 문제는 마음 곧 믿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은 오늘날 하나님을 통해 그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잠깐 부활에 관한 그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이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땅에서 들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주님은 부활로 들리셨습니다. 예, 바로 죽은 자로부터 들리신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하든지, 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간에, 이 본문은 분명코 주님이 죽은 자로부터 들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첫 번째 시간 나누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책을 한 사람에게 보내며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수신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데오빌로, 2번 요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다윗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이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 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또 채워져 가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어리지 않은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거겠지요. 오늘 더욱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지요.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자신을 지키시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조금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주 예수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달빛 가스별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Needs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일을 하고 계시던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던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현의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 그 염려하지 말라 찬양 그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오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 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드레벨 갚아 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조수아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 아, 좀 더 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조범진,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중현의 달빛가스펠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없이 다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공한시 41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구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

이라도 찬양을 들으며 찬양 들으며 주춤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시리파리님 계속해서 창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01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들,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5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영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영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5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5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5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 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의 정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릴게요.

다이과 연어대네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주신 그 분의 파.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이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치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러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기어코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 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끼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불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사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끓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6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 올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에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히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구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 T.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 T.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에서 온 형제가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홍 형제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1: 네.
0: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1: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0: 딸기 농장이요?
1: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니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0: 네.
1: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로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1: 네.
0: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1: 네.
0: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0: 네.
1: 많은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딸기를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0: 네.
1: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0: 흠도 없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딸기는 수확 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1: 네.
0: 한철이잖아요.
1: 네네네.
0: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1: 네.
0: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0: 네.
1: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0: 야운인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 기관과 현지 업종의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줬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1: 그저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0: 왜냐면
1: 그래요.
0: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쵸.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 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0: 네.
1: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딸기 딸때 옮기고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0: 그냥 조용히라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뭐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때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1: 네.
0: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1: 네.
0: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인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랜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났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올겐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연주가 엉망이야 엉망.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라서 이 신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아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0: 파이프 오르간을 쫙 그 멘데스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르간이 주인을 만나니까, 이 곡이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모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여러분,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꼬이고 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0: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이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서 새 하루에 걸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북한 땅에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의 시간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하여서는 끊임없이 순종의 모습과 순종을 통한 기적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 두 가지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 따른 순종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폭풍우가 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나를 오라.

돌아와서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리는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붙잡고 그 삶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린 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된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가장 끝장 끝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진수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러분, 주님에게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넣는 것이 성경의 문입니다. 또한 문설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것이 문설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며 들어가며 골을 넣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삶, 바로 그들이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60억 개의 세포를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길을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 던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넣어, 그리고 이 물을 연인에게 갖다 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그 쉬운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갑자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나 그거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에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걸 못

0: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고백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가장 쉬운 것을 어쩌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었을 때와 능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27절을 기록했는데요. 그의 딸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그런데 이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텀이 있는데 27절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 28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 다른 걸 아시죠?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순종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쩌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순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강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안 돼요, 안 돼요. 첫 술에 배가 안 불러져요. 근데 그 배불러지지 않은 그 일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강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성하게 된 다음에, 강성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내쫓아 일시키자. 우리 종 필요하잖아.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그리고 쫓아내지 마. 뭐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거 해야 돼. 자기의 능력이 생기니까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려 하지만 쫓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쫓아내려 할 때에 강성해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강성함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일들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암 88호,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암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F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다른 이들과 감사함으로 나누며 함께 누릴 때 진정한 기쁨과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내용은의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온의 핏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You are special.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세겜의 언약 곧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백, 이 설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셨다. 아모리를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발락의 저주를 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매 순간 분초를 회고하며 아주 중요한 한 메시지를 이렇게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환경과 내용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에 대비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약속하셨던 말씀.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0: 이미 주신 것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격, 감사를 어쩌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당연히 넘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라고요? 우리가 훌륭해서라고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대비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모든 대비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와 장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한 채 헐떡거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날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받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821번님,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 다짐을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삶,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9장 4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연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연수

는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의의 고난으로 인한 연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빛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지기 때문이죠.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이 힘겹지만 주님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오늘날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아닌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셋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넷째,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여섯째, 자신의 잘못은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한다. 일곱째,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정동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지디스,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너럴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학, 체면.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호킨스 팩이라고 하는 판사가 계셨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가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같이 따라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팩 직접 밝힌 눈을 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물론 피고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나도 모르게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서 판결을 한답니다. 눈을 가린다고 판결이 완전해지는 않겠지만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

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의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뭐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icity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I'm sinner, 난 죄인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simple, 단순해요.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약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여자는 비밀의 도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특별한 무기는, 그 특별한 갑옷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기억해 낼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여자가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그거를 작곡한 여자, 작사한 여자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에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salvation.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64세까지 병석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1870년에 바로 그 곡을 쓴 여자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그 여자가 이러한 찬송을 작시해가지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

구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았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니는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되고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 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추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니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증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문 닫았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가 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앤토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띤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 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0: 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음파 음파 수영을 배울 때 숨 쉬는 법부터 배워요. 호흡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숨을 잘 쉬는지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가끔 세상이 참 미울 때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럴 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할 게 아니죠. 고생하고 있으니까 숨부터 잘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가장 중요한 걸 친히 주시는 주님. 우리요, 문제보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을 바라볼까요? 새어나오는 숨에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6월 27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숨쉬는 일로 시작한 오늘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수영도요, 팔과 다리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호흡이 꼬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숨쉬는 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이 순간 잘 지나가시길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안녕하시길,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토요일에도 찬양 신청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신청한 찬양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428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신청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아침을 깨우시고 부지런히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일 겁니다. 아마 7428님 조금 더 일찍 세상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매일매일 7428님이 만나시는 이른 아침에 풍경들이요, 늘 찬란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행복한 토요일을 열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 모든 분들의 하루가 우리 742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퀴즈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9절에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빈칸을 주의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아, 다 기로 끝나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어떤 기를 넣으셨을까요?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에 이것이 돈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이 힘이 넘치고 막 무엇이든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글생글한 얼굴 보면 이것이 돈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갑자기 막 생글생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생겨서 용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요.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말씀 아멘. 아, 보기 드릴게요.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네, 정답 맞춰주신 몇 분 선정해서 저녁에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조슈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이어서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두 찬양의 제목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빼고요. 생명, 맞습니다. 생명. 이 단어가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정답의 한 글자 같은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생기였습니다. 생기. 이 단어 넣어서 말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내셨는데 가장 심히 좋아하셨던 이 사람.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의 호흡이 담긴 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흩어져 제 삶을 살겠지만 지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편하다는 핑계로 불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소서. 가까운 사이인 만큼 더욱 배려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안에서 쏟아내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하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드는데 이 기회를 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나 또한 가족을 사랑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루의 시간이 사랑을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아직 하루가 다 저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조금 쑥스러워도 말씀하시고 나면 용기 내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랑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요, 주파수 딱 극동방송으로 맞추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이 찬송 아시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앞날이 두렵고 불안할 때 이 찬송에 떠오릅니다. 백합이 아름답게 저절로 피는 것을 볼 때, 새들이 지저귀는 숲길을 걸을 때,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걸으면서 느끼잖아요. 바로 거기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 기억합니다. 자, 힘내시기 바라요.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우리가 서로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삶의 행적 따라갈게요.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선교사님 왜 웃으세요?
1: 아니,
0: 저희 노래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1: 아니, 제가
0: 저 진짜 어릴 때 이 찬송 정말 좋아했어요.
1: 맞아요,
0: 우리
1: 맞아요.
0: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 찬송.
1: 옛날에
0: 걱정 근심 많으실 때.
1: 그쵸, 요즘은 뭐 우리는 찬양을 좀 많이 듣지만 네. 사실 저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0: 복음성가 조금 많이 듣고 요즘 네.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네. 요즘 그러한 찬양을 많이 듣는데 가끔 보면 찬송가가 주는
1: 옛날 찬송
0: 그 시가
1: 좋아요.
0: 주는 그 감동이 맞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1: 우리 언제 한번 둘이 듀엣 한번 찬송가 듀엣.
0: 그 제가 예,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남의 밥그릇에 손대면 안 됩니다.
1: 아, 그냥 박수 치는 걸로 만족합시다. 아, 네. 아, 좋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네네. 평양 사숙 이야기 했잖아요. 제임스 올 선교사님 가정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0: 네, 일단 그럼 평양으로 향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네. 순서일 것 같아요. 네. 제임스 올 선교사님은요, 처음 조선에 올 때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향하던 그 시기에는 가정을 이루었고 6개월 갓난장의 아들이 함께 평양으로 가요. 그때 첫째 아들을 봐주고 있던 실비아라는 여인과 이제 한국 분이십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통역으로 의료 사역을 돕던 박유산과 그의 아내 김점동이 함께 평양을 향하거든요.
1: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
0: 네, 네. 1894년 평양에서의 처음 사역에 관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1: 우리는 영리한 소년 13명을 한 학급으로 조선의 내륙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 한자 및 그들의 언어,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와, 이게 이제 평양에서의 선교사역 시작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13명이 이렇게 학생이 모집된 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네.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평양을 다니시면서 평양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또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치료도 해 주시고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가정에서 들여졌던 사숙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까지도 학교는 1984년 4월 을 학교의 설립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은요 사실 또 지속되지 못해요.
1: 안 돼요 잘. 아니 정말 학교 사역이 쉽지가 않네요. 지난번에 이제 유경 공원, 네 예. 명문과의 자제분들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폐교했거든요. 평양에서의 사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0: 이번에는 지난번 유경공원과 같은 학생이나 교사와 같은 교육기관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1: 네.
0: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모였고요. 아. 선교사님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 아, 전쟁.
0: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정착하던 바로 그 시기가 연초에 발생했던 고부 밀란의 결과로 동학 농민운동이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뭐 동학 또 딱
1: 동학이잖아요.
0: 동학이니까요. 서학에 대한 반대로
1: 배경이죠.
0: 일어났던 그렇죠. 운동이기도 했어요.
1: 네.
0: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해져 갔던 거고요. 또 다른 것보다 평양이 더더욱 그 성향이 강했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이로 인해 선교사님 가정은요 평양 입성 한 달여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0: 이때 발생한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1: 예.
0: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마지막 전투가 사실은 평양에서 9월, 10월 달에 일어나거든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평양에서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내가 이 한양에 머무르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세요.
1: 네.
0: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갈 것을 결단하십니다. 평양 전투가 끝나갈 무렵인데 아직 위험하잖아요. 의약품을 챙겨서 동료 선교사였던 마펫과 리, 이 두 분도 평양의 초창기 사역자들이신데요. 함께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참혹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셀 수 없는 부상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상자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 우리는 전쟁터에 가보았소. 아직도 제대로 묻히지 않아서 사체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얕게 판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청군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소. 참상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고 악취는 끔찍했소. 전쟁의 그 참상이 그대로 글에 나와 있어요.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서관에 가시면 대한민국 전쟁사라는 아주 엄청 네. 그 우리나라 전쟁 전체를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아마 청일전쟁을 펴보시면 기록들이 있는데요.
1: 그렇죠.
0: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정말로 큰 전투가 평양에서 있었던 거예요.
1: 네.
0: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쉼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1: 네.
0: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고요. 또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하고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1: 네.
0: 어찌 보면 다시 그 사숙이 시작된 거죠. 전쟁 끝 무렵에요. 모인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이거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달간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그만 쓰러지고 마세요.
1: 아유, 이제 부상병들 돌보고 아이들 돌보다가 과로하신 거죠.
0: 네네.
1: 자, 이 선교사님 건강이 걱정되는데 회복 계속 잘 되실까요? 되시나요? 안전하신가요?
0: 그 권사님의 마음처럼 동료 선교사들도
1: 네.
0: 제임스 홀 선교사가 열병을 이겨내고 병상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또 언제 강인한 분이셨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선교사님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도시 평양은 안팎으로 비위생적이었고요.
1: 네.
0: 또 위험한 인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로 인해 평양에 머물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당시에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말거든요.
1: 네.
0: 의료사에게 전념하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그 증세가 가장 심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1: 예.
0: 급하게 한양으로 서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였는데요. 당시 탔던 배가 그 전쟁 중에 부상당한 일본 병사들을 수송하는 배였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발진 티푸스까지 감염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1: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 선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왜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려운 거죠? 평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렇죠. 네네.
1: 예. 그러다 다시 또 평양 가신다고.
0: 아니요.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세요.
1: 아, 그렇구나.
0: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요.
1: 예.
0: 11월 19일, 그러니까 1894년이겠죠.
1: 네.
0: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가족과 동료 선교사들이 있는 한양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데요. 그만 5일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조금씩 호흡이 약해지는 와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것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요.
1: 순직하신 거죠.
0: 네.
1: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0: 그렇죠. 91년에 오셨으니까 3년 되셨었어요.
1: 네.
0: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1894년 11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1: 네.
0: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첫 돌을 보낸 아들 그리고 아내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던 어린 생명을 남겨두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두 번째로 안장되는 선교사님이 되셨죠.
1: 우리가 양화진 묘역 가면서 참 그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정말 그 순례의 길이요.
0: 네. 예,
1: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이해해야 하는 건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죠 주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0: 가끔 그죠? 가끔 답답하고 마음이
1: 예.
0: 아플 때가 있고
1: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0: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저는 하나님께
1: 네.
0: 이런 투정 저는 부리는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1: 하나님
0: 여쭤보기도
1: 어떻게 해야
0: 하고
1: 돼요?
0: 하나님한테 불평도 좀 하시고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너무 하나님께 인위적으로 거룩한 언어 필요하죠. 그리고 감사의 언어 이 언어도 좋은데 저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1: 네.
0: 게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짜증되거나 불평할 때 그때가 또 이쁠 때가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아직 어리구나. 아직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1: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0: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0: 결국 제임스 선교사님 특별히 이게 이제 감리교 선교부인데
1: 네.
0: 평양의 사역이 멈춰버립니다.
1: 그렇죠.
0: 그가 펼쳤던 의료 사역, 말씀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전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1: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자랐던 학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고요. 남겨진 가족들 아내 또 아들 그 태중에 또 아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실까? 어떻게 견뎌내실까?
0: 실제로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감리교 평양 선교부 담당자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선장을 잃어버린 배가 표류하듯이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학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시키던 학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1: 네.
0: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 선교사 로제타울은요. 돌이 지난 아들과 뱃속의 아기와 함께 본국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한 4년 만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었죠.
1: 네. 선교사님,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데
0: 네네.
1: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 네네.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청년으로 우리 땅에 오셨고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앞서서 가족
1: 그러니까
0: 이야기를 했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사건 만나서
0: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요.
1: 네.
0: 선교사님은 180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 자원운동 을 통해 선교사로 네. 헌신하셨어요. 그때가 1887년 28살 청년의 네. 때였더라고요. 그 파송을 준비하면서 의료사역자였으니까 뉴욕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유명한 20대 청년이었고요.
1: 네.
0: 또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이웃의 의사였어요.
1: 네.
0: 그의 삶의 모습을 의료선교의 선임사역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 닥터 홀은 자애로운 의사로서 불쌍한 사람들의 형제로서 병들어 죽어가는 뉴욕 거리의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았다. 상대가 살인자건 도둑이건 어떤 범죄자건 가리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당시 1800년대 후반 뉴욕의 뒷골목 빈민가는요. 우리 뭐 지금도 이제 뭐 예, 슬럼가 하는
1: 네,
0: 것처럼
1: 네.
0: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1: 그렇죠.
0: 실제로 살인자, 도둑, 범죄자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멈칫멈칫하게 되는
1: 네,
0: 것들이
1: 네.
0: 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동료였던 선배였던 그 서머스톤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1: 네.
0: 그가 바라보기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익숙했고 또 그들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었다라고 기록했던 거죠.
1: 네.
0: 선교사님은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날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밝고 더 나은 생활로 인도하는 데 몰두했던 선교사님이셨대요.
1: 네.
0: 또한 그는 철학적 신학적인 이론을 캐내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상냥함과 사랑을 나눠주는 행동의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기억하세요.
1: 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선교사님,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을 참고 계시는 거죠. 자, 청년 시절부터 행동가 멋있다. 행동.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움직이는 분이셨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서의 짧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살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나요?
0: 1888년 그 도시 빈민 사역을 통해서요. 그 해외 선교사역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때 어느 날 한 여인이 빈민가 사역 가운데 함께 하게 됐던 거예요.
1: 네.
0: 그분의 이름이 이제 로제타 쇼드란 분이었어요.
1: 로제타?
0: 예. 기록에 보니까 그 여의사가 들어올 때
1: 네.
0: 뭐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이렇게 한눈에 딱 알아봤던 거죠.
1: 저분이야.
0: 예,
1: 그녀가 왔다.
0: 예, 예. 제임스 홀은
1: 네.
0: 로제타 셔우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같이 이제 선교하기로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1: 네, 네.
0: 선교 사역하려고 함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여인도 본인을 좋아하는 것을 느꼈어요.
1: 예,
0: 두 번이나 청혼을 합니다.
1: 네.
0: 근데 보기 좋게 퇴짜 맞습니다.
1: 아니 왜? 같이 선교하면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왜 감기와 사랑의 감정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재치기도, 재채기도.
1: 네. 그래서 당연히 눈치를 챘던 건데,
0: 네.
1: 그래서 청혼했던 건데.
0: 근데 아니 왜 태죄를 맞냐고요?
1: 당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의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0: 네.
1: 싱글 여성 선교사들을 당시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외롭잖아요, 선교지에서. 말이 통하는
0: 그렇죠.
1: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동료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 청년 선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분들이랑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0: 그렇죠.
1: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실 거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오지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 그 자녀를 엄마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해외 여성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그 해외 여성 선교사 파송 거기를 내려놓고
0: 네.
1: 남편과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0: 그럴
1: 겁니다.
0: 수밖에
1: 예.
0: 없죠.
1: 그러다 보니까 서약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선교지로 가면 5년간은 결혼하지 않습니다라는 한 텀의 사역을 좀
0: 먼저
1: 확보하려고요. 네.
0: 사역하겠습니다.
1: 사실 두 분은 같이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선교사 교육을 함께 받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갑자기 조선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사로 먼저 와 있었던 하워드라는 여의사가 1년 만에 건강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여성병원은 이미 문을 열었으니까 여성 의료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가실 분 손들어주세요 했을 때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손들고 1890년 10월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 중국 같이 가서 사역하고 결혼하기로
0: 그렇죠.
1: 했던 건데 교제하는 여인은 조선으로 떠나고 본인은 중국 선교사고
0: 그러니까.
1: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떠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내가 5년간 기다리겠소. 그러니 나와 약혼을 허락해 주시오.
0: 네.
1: 그렇게 두 분은 약혼을
0: 정말,
1: 하세요.
0: 정말 사랑했다.
1: 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이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0: 네.
1: 사랑하는 로제타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0: 네.
1: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사역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선으로 향하는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도 보내시더라고요.
0: 당신은 매일매일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당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듯하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잠자던 내 마음을 깨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니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큰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오. 와, 달달하다. 로제타 선교사를 사랑하는 제임스 선교사님 마음이네요.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제임스가 어떻게 조선으로 오게 되죠?
1: 네, 그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년여간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 과정 가운데 아마 선교사님은 그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조선이 아닌 중국으로 부르셨다면 저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갑자기 선교부에서 조선에 갈 의료 선교사를 찾습니다. 그때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조선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는 1891년 12월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1년 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두분 사랑했잖아요. 이듬해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하시게 돼요.
0: 결국 선교지에서 조선에서 결혼하신 건가요?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와.
1: 네, 그래서 두 분이 조선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결혼하고요.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건데요. 자신의 순교로 평양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면 스스로 희생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그 당시 아내와 6개월 된 갓난쟁이 그렇게 함께 평양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게 1894년 봄이었던 거고요.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거주지를 얻어 상주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그 시작이 바로 1894년 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당시에 그 여러 차례 이제 그곳을 다녀오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병원 사역을 하려고.

0: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러 가셨던 네. 거죠. 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만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던 거고
1: 그렇죠.
0: 그 다음 여정이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평양에서 진료 사역하면서 네.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또 앞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과정이었는지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네네. 어떻게 역사하시고 둘을 만나게 하셨는지. 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또 우리가 들어야 되고 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사숙 학교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1: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길재 선교사님.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고맙습니다. 예, 평양 사숙 이야기, 또 두 분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아, 3344님 매주 이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울컥하신다고 감사합니다. 7196님 우리나라가 어찌 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코끝이 찡해진다는 얘기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소천하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난다고. 예. 영미 아나운서님, 길재 선교사님, 명선 PD님 감사합니다. 또 동승님도 샬롬. 서로서로 또 우리 방송가족들 서로 안부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예,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은혜나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문자 샵 1069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림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립니다. 제작의 문미영선 PD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온누리 워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서로 사랑하라.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도 그렇지만 전쟁 통에는 더욱 뭉쳐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 그 한문 자체가 서로 받들어준다는 거잖아. 서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살 수 있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그렇지만 더더욱 주님의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홀로 사는 것이 어려우냐?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일치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1953년 5월 29일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온 데 깎아지는 절벽 속에 자기를 맨 밧줄이 끊어지고요. 비상 로프마저 놓치는 순간 셀파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함께 머물렸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 형을 구출한 소감을 묻자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멀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항상 돕지요. 어차피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공동체 의식은 서로 사랑.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짐승의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양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이에요. 약한 자는 멸망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는 협력의 사회입니다. 공동체의 사회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짓밟아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회복시킬 때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그게 인간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4년 지나고 5년 차입니다. 남는 게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며칠 내에 이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할 줄 알았지요. 오히려 지금 전세가 역전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남는 게 뭐냐고요. 서로 죽고 죽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회는 협력의 사회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회복시켜야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 모든 율법을 뭉뚱거려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이 율법을, 사랑을 함축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날 이론에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 생명을 이룰 때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힘센 놈이 다른 정자들을 걷어차고 밀어내고 너는 떨어져 있어, 너 찌그러져 있어, 내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승리를 쟁취한다. 이렇게 옛날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약한 정자들이 제일 튼튼하고 힘센 정자를 향해 내가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서 착상해서 생명을 잉태하라. 그렇게 다른 정자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희생가의 제일 튼튼한 놈이 마침내 성공해서 새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서로 윈윈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더 힌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8살 먹은 소년이 무려 3,000파운드면 한 1,500kg이 돼요. 그 무게가 나가는 트랙터를 혼자 힘으로 들어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역도 선수가 아닙니다. 삼손과 같이 힘센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던 까닭이 뭐냐? 어느 날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Help me! Save me,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소녀가 언덕에 세우던 트랙터 안에서 놀다가 갑자기 밀려 내려온 트랙터 바퀴에 이 소녀가 깔리게 되자 비명을 질러요.

이 비명을 듣자마자 아들하고 하는 소년은 달려가서 틀에 털을 들어올린 겁니다. 이 소년의 힘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비상능력이에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서 그 트랙터를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시에 생명을 살려든다고 하는 사랑의 힘이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비단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1%의 크리스찬이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요.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숫자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의 교부에 그래 보면 초대교회 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사회적 위치도 약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어떤 박해도 로마 정치의 핍박도 유대교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회가 이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허용되고 기독교가 소위 국교화되고 난부터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가 없어지고 소위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한 다음부터 사랑의 힘을 잃었다는 것. 저도 교회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훈련받는 목사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셀처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제도화되면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교회됨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거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은 3년 목회하시면서 얻은 열매는 결국 12 제자입니다. 거기에 한 제자는 실패작입니다. 11명으로 제자 양육을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보선돼요. 예수님이 12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12 지파 성도들, 신약의 12 사도 성도들, 그들이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12명으로 그룹에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 그것을 알게 되리라. 오늘 여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고 눈 쳐다보면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들은 여러분 또 어떻게 저도요 사랑합니다. 저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깨지면 교회를 떠나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 왜 중요합니까?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란 결코 이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계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이 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지만 지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의 선민이란 독선에 빠진 나머지 이웃 사랑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냐? 옵션이냐? 아니에요. 이건 필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될 교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랑의 교실 훈련생은 12명이에요. 적은 소수의 숫자가 좋습니다. 12명을 넘기면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고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저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흩으시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12명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는 성남국민학교였습니다. 팔계리에서 모여서 그 성남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읍내에서 한 4km쯤 떨어졌어요. 팔계리에서 그때 한 학년에 2개 반씩 있었어요. 60명씩 2개 반.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남 초등학교가 지금은 전교생이 57명이랍니다. 선생님은 23명이랍니다. 한 선생님이 3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어린아이가 없어지니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 한 분이 어린아이 세 명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한 교실 아래 한 선생님이 학생들 60명을 지도했어요. 과밀학급은 80명씩 지도했어요. 이렇게 학생 지도가 과다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신경 쓰는 것이 불가능했거니와 숙제 검사조차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해요. 속회, 선교회, 각 부서 활동, 동아리 활동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거기서 이 속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할 때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

삶에 열받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속해왔던 소루 공동체의 제자훈련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사랑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치유의 회복의 해결책을 받을 길이 없는 것.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골육 형제보다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1년에 몇 차례 못 만나요.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그럼 네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회는 매주마다 모이잖아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교회 이 속회에서 또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속회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말씀 선포도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육도 있고요. 교회는 친교도 있는데 친교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속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 봉사 공동체, 찬양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 사랑을 실천한 능력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그리고 자녀들, 또 손주들이 한 가정에서 이웃하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회성을 키워갔습니다. 애도 배웠고 인성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게 태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핵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살아갑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언젠가 월간 조선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찾아가요. 가서 돈을 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한 번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서울에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수도권에 총알 택시가 많아서, 공알마다에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어서, 남자들은 폭탄주를 마셔서, 서울에는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핵가족이어서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서울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핵가족 시대에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워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확장된 가족이에요. Extended family. 확장된 믿음의 가족을 말합니다. 교회는 뭐냐? 확장된 가족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 혈연 공동체 그 가족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공동체, 확장된 가족. 내가 이 확장된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까?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요? 선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식구들은 교우들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선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없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확정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문제는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날 때 내가 가족됨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믿음의 가정들이란 믿음의 가족들, 교인들을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열두 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무리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잖아요. 이게 세상 무리들의 인심이에요. 세상 여론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여론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열두 제자를 택해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기대여 우리 교회의 속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여러분 속으로 공동체의 속해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속으로 공동체에 주변의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거기서 사랑을 나눠보세요. 위하여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속해 나와야 됩니다. 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 그리고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사랑의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리스도인 기초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명령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요한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새 욕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듯이 여러분 교회 먼저 나온 분들이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그분들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가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먼저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겸손하게 밝은 얼굴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듯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누구랑 있는 얘기하지 말고 낮아지란 얘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요. 정리정돈 먼저 하시고요. 먼저 가서 내밀고요. 먼저 인사하고요. 감리교 가운데 선교를 많이 하는 부평교회에 있습니다. 그 부평교회에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겸손한지 몰라요. 장로님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고개를 푹숙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초빙하고요. 저 해외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 초빙하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아주 엄청나게 호텔급에 채워놓고요. 그런데 홍판 목사님 보니까 양말이 빵꾸난 양말을 신어요. 와이셔스가 다 헤어졌어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삼남년에도 거기서 많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많이 이 교회 이송용 차량 스타렉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그분들은 칠순을 맞이하면 팔순을 맞이하면 잔치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해외 나가 교회를 개척하라. 초등학교를 세워주라. 그걸 기념을 해. 그래서 4,000명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선행하는 사건 세족과 성찬식 예수님 두 가지 사랑의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에요.

0: 새 족식을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거예요. 사랑은 힘들고 배신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두 번째 계시는 자신을 팔아 넘기고자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이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 결단. 우리는 감정적 결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감정이 휘둘립니다. 의지적 결단.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자기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품어주신 것, 그에게 식사를 도와주었고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는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나도 안 하면은요, 그 진짜 신자 아니에요. 봉사를 해야 돼. 청소하는 봉사, 음식 만드는 봉사, 찬양으로 봉사, 가르치는 봉사, 속회를 마다 지도하는 봉사, 신방하는 봉사. 여러분, 권사는 권면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권사란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교회를 못 나오면 왜 못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 핸드폰 주셨잖아요. 핸드폰으로 신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요즘 몇 분이 교회를 못 나는데 왜 못 나오는지, 어디가 아픈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사역의 전통적 인식이 없는 사역은 목사가 하고 평신도는 목사를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뜨겁습니다. 교인들은 뭐냐?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수예요. 내가 선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수다. 열심히 여러분 교회에서 뛰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고요. 그럼 목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코치요,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과 봉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 부활 이후에, 즉 성취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해야 할 사명으로서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이제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사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생활인데요. 그래서 총 여섯 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사랑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이제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배경, 앞부분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고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추울까봐, 제자들이 추울까봐 딱 요쯤 되거든요. 요쯤 되는데 새벽이 춥잖아요. 불을 펴놓고 떡도 구워놓고 그리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잡은 큰 생선도 같이 구워서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 직선적이었죠. 직설적이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세 번을 합니다. 자,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많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전에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했고 그리고 부인이 아니라 저주를 했죠. 모른다, 그럴 리 없다, 뭐 저주를 퍼붓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십니다. 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베드로야, 지난날에 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는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떨어져 나간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했죠. 사랑했으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죠.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그 개인의 어떤 뭐 지식이나 육체의 강건함이나 또는 뭐 기나긴 어떤 뭐 몇 년지기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도 폐하리라. 지식으로 못 넘어가는 선, 그리고 미래적 희망, 뭐 예언 이런 것들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으로도 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사랑인 것인데, 베드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그 원인, 나를 부인하고 떠나고 통곡했던 그 원인이 알고 보면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랑 하나입니다. 사랑의 결핍. 아이들이 왜 엇나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엇나가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잖아요. 뭐 똑바로 자라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거대한 나무로서